신실하게 한 가지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잔소리입니다. 어머 얘,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폰만 보고 살 거니? 게임하다 죽을래? 책, 공부 이런 것 좀 해봐봐.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동생은 왜 때려? 양보, 사랑, 몰라? 네, 또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날 잔소리를 해도 우리의 자녀는 내 잔소리로는 절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내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나도 이럴 때 이런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준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이런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준비한 팀룩 워십 초청 넥스트 웨이브 신앙 계승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신 우리 손양훈 목사님, 또 그 손양훈 목사님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자 애쓰시는 귀한 어르신들, 목사님들, 스태프들, 또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팀룩 워십의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다음 세대 찬양이고요. 또 손영원 목사님의 찬송가 중에서 주리가 부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두 곡.

네, 손양원 목사님 기념 찬송가 중에 주리가 부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방금 함께 하셨고요. 또 팀룩 워십의 함께 지어져 가네로 오늘 사랑했더란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는 92.9MHz, 주파수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 전남 동부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폰으로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13개 지사가 뜨는데 그중에서 전남 동부를 선택해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14분을 막 지나갔네요. 우리 9507님께서 안녕하세요 PD님이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요. 또 우리 9177님 여기주 집사님도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주 집사님께는 제가 토요일에 넥스트 웨이브 사회를 보고 무대 화장을 진하게 한 상태로 우리 나라사랑축제 포스터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혹시 그 진한 화장 때문에 너무 놀라진 않으셨을까 걱정했습니다. 무대에서 사회 보고 바로 내려가서 갖다 드린 거라 그런 거니까요. 여기주 집사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507님은요. 비 오는 양평에서 출석한다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9177님. 여수는 비를 뵙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 1316 김연희 집사님도 진해도 비 구경이 어려워요. 시원하게 내리는 비 한 줄기가 그립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사실 비가 와도요. 엄청 내릴 것처럼 구름도 많았고요. 하늘이 무거웠던 날들이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어른들은 마른 장마라고 하대요. 비가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느 교회가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사역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나 보다. 비가 꼭 안 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 예배 때 두드림 교회를 갔어요. 두드림 교회를 갔는데 정말 비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많은 봉사팀들이 내려

들어와서 벽화도 그려주시고 많은 귀한 봉사들을 하시는데 비가 오면 벽화가 흘려내리잖아요. 네, 그런 사연도 있고요. 또 어느 교회, 어느 단체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 여름을 통해서 믿음 하나 더 심어주고 싶으셔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비랑 좀 이렇게 관련된

정말 SFC가 전국 수련회를 할 때마다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억수같이 쏟아졌었어요. 텐트를 치고 자는데 등 밑으로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흘러가는 그런 체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날에 아, 이날만큼은 비가 오면 안 되겠다. 정말 수련회 내내 이렇게 비만 맞다 가겠다. 라고 기도하시던 우리 스텝 목사님들이 비가 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비를 잠시 멈춰주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에게 우산을 다 끄라고 하더라고요. 우비도 다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뭐 저희들 순종했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그 찬양팀이 사용하는 마이크, 스피커, 이런 거는 비 맞으면 엄청 손해가 크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비닐을 다 벗기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으로 막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며 나아가는데 저쪽 산에는 아직도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는데 우리 수련회 하는 주 집회장은 까만 하늘이 갈라지면서 정말 은하수와 별빛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제는 눈물이 빗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를 안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비를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래서 감사하고, 저럴 때 저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비와 얽힌 간증 있으시지요? 우리 사랑했더라는 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50원이 들긴 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여러분들의 안부도 나눠주시고요. 신청곡도 나눠주시고요. 특별히 비와 관련된 간증이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쏟아지는 별을 보면서 하염없이 올려드렸던 이 찬양 잊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비와 얽힌 그날의 간증이 담긴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네요.

0: 네, 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찬양, 박종호의 여호와 우리 주여. 이 찬양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이었는데요. 예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어제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 두드림 교회를 갔습니다. 바로 이 행사를 홍보하려고 두드림 교회를 갔었는데요. 제가 두드림 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복음만 방송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24시간 전하는 극동방송.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 주신 선물.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위해서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1번,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지역에 주신 귀한 선물, 전남 동부 극동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시간 방송이라는 그릇에 오직 복음만 담아서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때이 방송이 닿는 곳곳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이 24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나머지 세 번째, 이 행사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오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에 사랑의 뜰안을 듣고 두드림 교회에서 그날 얼굴 뵀습니다라고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머, 두 분이 정말 약속을 지켜주셨네요. 너무 반가운 거 있지요? 우리 두드림 교회 이영실 권사님, 2542님, 그리고 7549번님, 두드림교회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두드림교회 가서, 복음만 전하는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이 들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8월 13일에 있는 이 행사에 꼭 와주세요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0: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이 행사에 꼭 와주세요라고 제가 세 번째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뜨란 가족 여러분, 8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7시에 진남실내체육관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열립니다. 저희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만 해도요, 정말 감동이 있고 놀라운 무대를 늘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고 있는데, 극동방송이 전국에 13개 지사가 있고요. 13개의 어린이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서 700명이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대향연입니다. 특별히 광복절을 맞이해서 매년 올려드리고 있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또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잘 사는 나라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나라에 전쟁이 있었고 또 일본의 식민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요, 신사에 참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오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어린이 700명들이요, 각각 다른 장르, 부채춤, 캉캉, 난타, 군악대라 그러나요? 네, 군악대. 정말 다양한 장르로 그 은혜와 그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자리예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감동에 감동을 주는 그런 무대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못 오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여시고요. 문자에 축제, 축제라고 쓰시고요. 보내는 번호에 샵 9750, 샵 9750이라고 쓰시고 보내기 하시면 이 링크, 등록할 수 있는 링크, 자리를 미리 잡을 수 있는 티켓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꼭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가서 어머 나 보고 싶은데 우리 애들 보여줄 걸, 아유 우리 지역에 사는데 내가 이걸 못 갔네 이러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미리 좋은 자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244님, 유창엽 집사님이신데요. 올해 청년부 수련회가 없는데 영덕에서 멀긴 하지만 한번 가볼까요? 우와... 여러분, 영덕에서도 보러 오신답니다. 유창엽 집사님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그날 오셔서요, 저를 어떻게든 찾으시고요, 사랑해 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뜨란이라고 하고요, 좋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영덕에서도 오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쁩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아이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에는 정말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칩니다. 찬양 함께 하시지요.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 전속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3197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축제라고 하시면서요. 요즘 걷는 게 힘들어져서 우울해하시는 엄마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함께 나라사랑 축제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3197님 너무 좋은 선택하셨어요. 사실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공연하는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더 예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 시대를 사셨잖아요. 6.25 전쟁도 겪으셨고요. 우리의 힘든 그 근대사를 직접 겪으신 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 역사를 어린이들이 찬양으로 재현할 때에 정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3197

님 축제라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뜨란 애청자 여러분, 샵 9750, 우물정 9750, 축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올려드리는 나라사랑 축제에 꼭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방문해 주셨던 두드림교회 사모입니다. 극동방송 직원 두 분께서 큰 교회가 아님에도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나라사랑 축제를 잘 소개해 주고 가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 좋은 방송을 함께 듣고 기도하고 축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은혜의 비가 필요한 곳에 이제는 비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비 준비하시니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사모님께 그랬어요. 사모님 비가 올듯 하면서 안 온 이유가 두드림교회 기도 때문이었군요. 여름 사역 잘 마치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또 비가 필요한 곳에는 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는요 늘 언제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비 준비하시니 흐르고 있습니다.

네, 비 준비하시니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유창엽 집사님께서 또 비에 얽힌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저는 한 10년 전이었나요?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강원도로 갔었습니다. 거의 비가 오는 거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비가 왔었지요. 그래도 은혜의 담비라 생각하며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을 신청하셨는데요. 비 말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름 많이 끼고 하늘이 무거울 때 머리 어깨 무릎발 많이 아프시지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좀 이렇게 움직여보시면 좀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춤추며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네, 어떻게 계신 곳에서 춤 추셨나요? 우리 유창엽 집사님이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 하고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유치부 아이들이 율동을 하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뒤에서 PPT를 넘겨주면서 많이 웃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도 춤추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507님께서요. 힘이 납니다. 신나는 찬양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찬양 가사를 하나 좀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인데요.

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또 꼭꼭 씹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 영어로요, 제목이요, Who am I예요, Who am I.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제목의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내 상한 마음을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귀하다 하시네.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비록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오직 주님의 것.

여러분이 귀한 찬양 Who am I? 내가 누구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이 귀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애청해 주시고 문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광양 사랑의 교회 이명주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0: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무명한 자로 충성하며 부족해도 정직하게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첫째, 큰 구원을 이루었으나 무명한 자들입니다. 어제 본문인 8절부터 다윗의 용사 중 제일 먼저 무명의 세 용사가 소개되었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최고의 영웅은 요셉 밧세벳입니다. 그 유명한 군대 장관 요압은 어디로 가고 듣도 보도 못한 그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가 단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것은 오늘로 치면 전도의 용사로서 단번에 800명을 전도한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용사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나오는 산마가 무명의 세 용사 중 마지막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는 그 밭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고해요. 산마는 녹두나무 가득한 밭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마보다 더 위대한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사탄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어요. 이렇듯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도 대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버티면 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의 목장 보고서를 빠뜨리지 않고 봅니다. 수많은 목장 보고서를 수십 년을 봤는데 매주 죄 가운데서 서서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꺾는 놀라운 적용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구원으로 이끄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20일 11시 경남, 양산, 김해, 경북, 경산, 대구, 부산, 부산 중부, 부산 서부,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갖춘 부자 같은 사람이 겸손하게 헌신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드린 능력의 사람이 다윗 공동체에 이렇게 세 명이나 있었네요. 그래서 사무엘서 기자는 마지막에 그 이름들을 등장시키며 이들로 인해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무명의 세 용사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지키는 용사입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둘째, 부족해도 주께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는 그 다음 3인의 용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지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32목 중세 사람이 다윗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 이야기죠.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이 마시고 싶다고 소원하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나온 헌신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17절에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라고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 부하들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17절까지 이름이 없던 이세 용사 중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만 18절부터 그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이름은 빠지는데 학자들은 그를 요압으로 봅니다. 요압은 신념과 야망으로 목숨을 걸었기에 그가 떠온 물은 순수한 충성의 결과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채우는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사람을 우상 삼아 하는 충성은 충성대로 받되 그 물은 마시지 않는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18절, 19절에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고 해요.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이자 요압의 동생이지만 다윗은 혈연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첫세 사람에게는 끝내 미치지 못했다고 분명히 평가하지요. 다윗 왕국은 혈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오직 충성과 행위의 공정함으로 평가받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재능과 지위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의 비교의식이 해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 있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가 사람을 혈연, 지연, 학연으로 차별하며 특혜를 준 일은 무엇인가요? 온 힘을 다해 충성하면서도 비교의식과 생색으로 그 헌신을 퇴색시키지는 않습니까? 술에 빠져 지내던 지난 삶에서 돌이켜 술 중독을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고 술을 줄이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가족과 친척이 모인 자리에는 늘 술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임은 거의 싸움으로 끝났고 그 적막한 분위기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렇게 음주 문화에 익숙했던 저는 성인이 되는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짜릿함을 느꼈어요. 진짜 어른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았지요. 그날 이후 저는 블레셋 같은 술에 대항하지 못하고 돈과 사람들 뒤에 숨어 음주 가무를 즐겼어요. 저에게는 다윗의 새 용사처럼 중독의 근원을 돌파하여 말씀의 우물물을 길어올 믿음과 용기가 없었거든요. 어떤 날은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세상 모르게 졸거나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맺습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술을 마시는 건큰 죄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러다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믿음과 기도의 용사인 지체들에게 저의 술 중독을 고백하면서 술을 조금씩 줄이는 적용을 했어요. 회식 때 주변에서 술을 권해도 음료수를 마시겠다며 거절했지만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처음 접하는 술 광고를 보면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미혹되기도 해요. 어떤 중독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다 자만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공동체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직장 동료들과의 식사나 회식 자리에서 한 잔은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정중히 거절합니다.

0: 거절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작고 사소한 유혹도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은 영웅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백성이 도망칠 때 홀로 자리를 지키고 이름 없이 충성하며 목숨 건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웠어요. 세상은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을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주께 받은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충성하는 그한 사람을 기억하여 그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저희도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무명하게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열등감과 우월감의 비교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을 우상 삼는 충성을 내려놓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받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가정과 공동체를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무명한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흔들리는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큐티엠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3: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4: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

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
3: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삶의 기쁨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뜻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쉽게 절망할 수 있고 또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 쓰여질 당시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일에 기뻐하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성도의 기쁨은 항상 넘치는 기쁨입니다. 차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 때 조금 틀면 어떻습니까? 물이 조금씩 나옵니다. 뚝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확 틀면 어떻습니까?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참된 기쁨을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이렇게 콸콸 흘러 넘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아무런 낙이 없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쁨 없는 메마른 삶에 대한 단식은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하면서 고민해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기쁨은 이 기쁨이 항상 유지되고 항상 넘치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플 때도 있고 또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기쁨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기뻐할 것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기쁨으로 사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입니까? 오늘 몸에 좋은 한약을 먹어서 힘이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바라던 일이 잘 되고 또 자신의 일신상의 상태를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돼서 기뻐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순간적인 기쁨만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넘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넘치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참 부자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려운 형편에 어린아이 다섯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이 되면은 꼭 헌금 봉투에다가 10불을 넣어서는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은 그 여자 집사님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아, 이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장로님은 주일마다 100불씩 헌금을 합니다. 장로님은 이 여자 집사님보다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장로님의 말인즉 이렇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옷까지 자신이 헌금을 할 테니까 그 여자 집사님을 불러서는 헌금 안 해도 됩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 집사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장로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장로님이 당신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는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우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엉엉 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당황해하면서 왜 우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은 하나님께 10불씩 헌금할 때에는 더할 수 없이 내 마음이 기쁘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 우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큰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장로님과 만나서는 그 장로님도 그 목사님도 함께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할 때 이 바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침으로써 복받고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나 헌금은요, 그 행위 자체로서 기쁨이 되고 또한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기쁨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춘 성도라면은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무관하게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성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밭에 아무런 소출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기쁨이 언제나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여러분 이웃들도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기쁨은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줄 때, 그 줄 때의 기쁨은 여러분, 내가 받을 때보다도 더 큰 것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세상의 법칙에 보면은 소유하는 것, 더 많이 쥐고 챙기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나눠줄 때, 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기쁨이 왜 이렇게 큰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그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관심과 물질을 내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조그만 것이라도 나눌 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는 기쁨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고여 있는 물이 오래 두면은 썩습니다. 그러나 소유에만 집착하는 삶은 영적으로 메마르는 삶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기꺼이 베풀고 나눌 때 그 나눔은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면은요, 물질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고 기쁨이 그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채워지며 나눔을 받는 그 이웃에게는 바로 주님의 살아계신 사랑이 전해져서 그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는 기쁨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복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나눔은 썩어질 그런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한마디의 위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중보의 기도. 여러분, 아픈 자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처해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것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나눔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줄 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백화점이 많은데 백화점 중에서도 JCPenney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 가서 가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잠시 있을 때 그 백화점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선물도 사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이 백화점은 미국의 중저가 대형 백화점 체인입니다. 의류도 팔고 신발도 팔고 가구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가정용품도 판매를 합니다. 미국 전역에 쇼핑몰을 중심으로 많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창시자가 바로 JCPenney라는 사람입니다. 이 JCPenney라는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만 2,000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억만장자입니다.

0: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58세 때 그 백화점, 그 많은 백화점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의 신앙으로 역경을 이겨낸 그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신앙을 가진 뒤에 그의 생활의 신조와 사업의 모토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의 생활 신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그리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고 풍성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회 또한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살 때가 마땅치 못한 그러한 목사님을 위하여 플로리다 주에 100개의 집을 구입해서는 그 목사님들이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움켜쥐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조금씩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위에 전파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혹은 누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의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각박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갈수록 인정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오늘날입니다. 분노와 슬픔의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참되며 영원한 기쁨을 언제나 소유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일시적인 세상의 헛된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참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기쁨인 것을 확인하고 또한 주는 기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무대로 활동합니다. 세상의 적응에 함께 일하고 영향을 끼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가치를 둡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합창단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에 있는 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장마비 또 폭염으로 매일매일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저희도 또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혜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종교인이 된다든지 또는 어떤 방법론으로 인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그래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기 보혜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종교인이나 어떤 방법론, 어떤 그러한 것들로 나를 드러내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전서로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그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서 왜 그걸 부러워하는 건지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보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헛된 행실, 헛된 생각, 헛된 방법에 빠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그런데 네 안에 있는 그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이것들이 어디서 나온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어디서 나온가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보니까 내가 밤낮 너를 생각할 때마다 청결한 양심으로 네 조상적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리믿음의 사랑, 내리믿음의 신앙 이것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외조모, 애조모로부터 애조모 로이스계로부터 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 유니계로부터 왔다. 그리고 네 안에도 그 선한 양심이 있을 것을 믿는다.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있을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라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거할 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행위를 드러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뭐 이래 드러내지 말고 정말로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고 이것이 드러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극동상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세워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요. 아멘.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신은 그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 안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

0: 철저히 여러분들이 다 되어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는 모든 청취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전남 동북동 방송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지사당연을 비롯하여서 모든 임직원들 가운데 참으로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갈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복음의 방송이 증거될 때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예, 네,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전화 연결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예. 기도 제목 목사님 예. 나와 계시니까요. 기도 제목 예. 말씀하시고 기도 받으시죠.
2: 예, 네, 네 아멘. 네. 예.
0: 샬롬.
2: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2: 예. 아멘. 아멘. 예.
0: 네. 네, 말씀해 주세요.
2: 저희 이제 두 가지 큰 게 두 가지인데요. 저희 네네. 어머님 심정자 보자님 갑상선이 있으신데 갑상선 밑에가 조금 내려앉았는지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가슴 밑에가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CT 찍고 다 약 먹었는데 약 드실 때만 그때뿐이고 그래서 큰 병원을 예약했는데 주님 연세 있으셔서 검사하시려면 또 힘드시니까 주님께서 주님 보혈로 완전 치료해 주시도록요.
0: 네, 그래요.
2: 또 이제 그리고 구원해 주시도록요.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신데 아직 예수님 안 믿으셔서 또 두 번째는 제 친구 허미영. 허미영인데 지금 루게리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한 이렇게 상처 이런 걸로 인해서 실어증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 꼭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루게리병과 실어증도 완전 치료해 주시도록요. 아멘.
0: 그래요. 우리 성도님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잘 모르겠는데 성도님 그래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친구 미영 씨에게도 하나님이 네. 함께 할 것을 믿어야 되고요.
2: 아멘.
0: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순위다 생각해요.
2: 아멘.
0: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갑상선이 떠나갑니다.
2: 아멘.
0: 치료됩니다.
2: 아멘, 아멘.
0: 어떠한 고통들도 아멘. 떠나갑니다. 아멘. 약물의 아멘. 치료가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치료됩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아멘. 너희가 남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 아멘.
0: 우리
2: 아멘.
0: 어머니 신보정 어머님도
2: 심정보
0: 예, 심정보 어머님도 또 허미영 친구도
2: 친구.
0: 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 믿습니다. 내가 불혈증이라고 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던 것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을 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나를 보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미동도 없는데 나를 보고 일으켜 달라고 손을 움직이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깁시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고 또 성도님이 이렇게 전화를 걸고 함께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2: 아멘.
0: 이 시간부터서 믿으십시오. 이 시간부터서 우리 심정보 어머님의 갑상선의 모든 역사가 일어날 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고
2: 아멘.
0: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우리 허미영 성도님 허미영 친구에게도 누계일병의 실어증의 어떠한 것들이 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 아멘.
0: 하나님이
2: 아멘.
0: 하시면 누계력병도 실어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0: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갑상선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통증이 있고 가슴 밑에 아픕니다. 특히 하나님 나이 드시고 연세가 많은 가운데 있는데 그 통증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역사가 나게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약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1: 아멘.
0: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2: 아멘.
0: 이 자녀로서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아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멘. 성도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치료 역사가 나게 도와주옵소서.
2: 아멘.
0: 우리 사랑하는 친구 하나님 간절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를 기억하고 하나님 그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참으로서 이 허명 친구를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개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합니다. 누계력 병아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안진배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일어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실어증아 떠나갈지어다. 그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깨끗이 살아진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2: 아멘.
0: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2: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사랑하는 성도님 허미영 친구 당장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예수님 영접시키십시오.
2: 아멘.
0: 예수님 영접시키는 시키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2: 아멘.
0: 감사합니다.
1: 아멘.
2: 감사드립니다.
0: 네,
1: 기대
0: 감사합니다.
1: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7348님 사연입니다. 아직 하나님 사랑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새신자입니다. 24살, 27살 아들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엄마가 부족해서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0: 그래요. 성도님. 엄마의 죄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1: 아멘.
0: 두 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깨달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들과 두 아들의 사이가 정말로 아름다운 사이로 변화할 걸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런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두 형제 안에는 욕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진정으로 그 사랑은 나눠주는 사랑이에요. 서로 화평케 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7384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직 초신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27년 전에 24년 전에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기억할 때마다 사랑하고 참으로서 열손가락 때문에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두 자녀들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두 아들의 사이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주여, 축복의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 이 가정에 두 아들 안에 청

0: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이 싹 터나가는 역사들이 날수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가정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삼위 하나님께 진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기도의 힘을 얻으셨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0613님. 남편과 아들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그래요. 0613님,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걸 믿습니다.
1: 아멘.
0: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있어. 내가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왜 너는 예수 제대로 못 믿니? 왜 너네는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니? 요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의 때에 남편과 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0613님 남편과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시간에 특별히 남편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평강의 가정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0613님의 마음 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0: 아멘.
1: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죠?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손수연의 찬양입니다.

0: 은혜로운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시간에도 앞이 캄캄한 분 계신가요?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5820님, 사랑하는 딸 51살 그 딸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대장암 판정받고 항암 4차까지 했는데 검사 결과 폐에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저희에게 힘주시고 희망 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우리를 지켜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2년 동안 한다고 해도 2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1: 네. 기도의 글을 읽으면서 묵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 2년밖에 없다는 시간, 그러나요?
0: 주여.
1: 이것은 오답입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주여.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시간 5820님의 그 기도의 제목을 던지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아멘. 너와 동행함이라,
0: 아멘.
1: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 성령 아멘.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신 것을 아멘.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항암 치료 2년 동안 2년밖에 살 수 없다고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역사하시면은 20년이 20년이 될 수 있습니다.
0: 주여.
1: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버지.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5820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 4차까지 갔습니다. 아버지의 대장이 완전히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0: 아멘.
1: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51살의 딸이 2년이 아니라 20년을 더 살고
0: 아멘.
1: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할 걸 믿고 의지하고
0: 아멘.
1: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만 믿으라, 내와 너와 함께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그랬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면서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5820년이 될 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딸이 될 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신락 같은 그 기대 하나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푸라기라도 잡고 자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0: 아멘,
1: 성령 하나님
0: 아멘.
1: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성삼위 하나님께서

0: 사랑하는 딸의 모든 악한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모든 암의 종양들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모든 대장 가운데 아멘.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이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사옵고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네, 대장암 판정을 받고 치료하고 있는 51살의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가족의 마음이 어떨지 그 마음 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대로 또 5820님의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3690님 안녕하세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형편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지만 대출 받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게 운영이 원활하게 되어 모든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자꾸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그래요. 저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다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네가 네 일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일할 것이다. 내가 내 일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1: 아멘.
2: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힘내십시오.
1: 아멘.
2: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해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690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보려고 가게를 하고 참으로서 잘 살아보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가게 운영이 너무나도 형편이 어렵고 대출도 막혀있답니다. 이곳저곳이 꽉꽉 맺겨 사면 초과입니다. 그러나 사면 초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복된 가정 이 가정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가게의 형편이 열려지는 역사에 나가지고 대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3690님 가게를 운영하는데 힘들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봅니다. 채무 정말 그거 힘들죠. 돌아서면 한 달, 돌아서면 한 달. 참 힘든 상황들 그 마음이 어떨지 목사님도 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말씀, 위로의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힘내시고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이기도 아쉽게도 사연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은 국동방송 중보기도 틈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동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여수제일교회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 소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대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0: 앞에 여수 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0: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마침 라디오 전도대회가 있어서 어떤 영혼을 초대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실은 경미를 초대할 마음은 없었어요. 친했지만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경미가 저에게 찾아와서 음악회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극동방송에서 공연도 하고 연예인도 오고 더불어서 풍성한 선물도 주고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테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연예인도 온다 그랬더니 아 좋다 흔쾌히 또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1: 어느 날 갑자기 뭐 음악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아무튼 뭐 좋은 말씀도 하고 아무튼 근다 그랬어요. 거기를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게 강의구나. 인생에 우리 뭐 배가 부르지 않고 영원히 먹을 수 있는 강의가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냥 느껴졌어요. 그 아이들의 율동을 하면서도 그 어르신들 다 안고 그런 눈빛이나 이런 데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 저도 저렇게 사랑을 좀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컸어요. 이렇게 보니까 미나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국은 가게 됐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난 라디오 전도대회에 참여했던 광주 향기교회 백미라 권사님, 김경미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국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전남 동부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나라사랑축제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축제를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축제를 기점으로 전남 동부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메말랐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땅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물결이 강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파와 세대를 초월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기도의 야성 회복을 선포하는 대규모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성도 5,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714 연합기도대성회를 열었습니다. 환영사를 맡은 이인호 더 사랑의 교회 목사는 여러 교회의 자발적인 연합 기도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첫날 설교자로 나선 이기용 신길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느슨함이라며 철저한 회개와

0: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일상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서를 직접 제출하며 지속적인 기도운동 동참을 다짐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선구를 기반으로 출범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7.14 연합기도운동은 전국 8,000개 교회와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13개 권역별 연합기도 모임을 활성화해 한국교회의 기도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중장기 사역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강진 피해로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재난 현장에 한국교회가 신속하게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절망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생필품과 어린이 선물을 전한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강진 피해가 집중된 베네수엘라 라과일라주 일대 이재민 캠프를 방문해 긴급 구호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봉사단은 지난 16일 현지 마트 직원들과 협력해 위생용품 등이 담긴 긴급 구호 키트 1,500개를 신속하게 제작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피해 극심 지역인 마코토 일대 이재민들에게 손에서 손으로 물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으로 19일 기준 누적 사망자가 5,069명에 달하는 현장 상황 속에서 봉사단은 카라카스 현지교회와 연대해 20일 베네수엘라 어린이날을 위한 책가방과 간식 상자도 아이들에게 선물했고 단장 조연삼 목사와 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정부가 입양을 전담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식 입양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입양 가족연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현재 입양 대기 아동이 284명, 신청 가정이 756가구에 달함에도 행정부의 절차 지연 탓에 1년 동안 공식 입양이 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양 가족단과 현장 전문가들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들이 부모 없이 시설에서 성장하며 입양이 어려운 특수 욕구 아동으로 분류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며 심사 기준의 명확화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신속 입양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농촌 부흥과 민주화운동을 돕고 평생을 겸손하게 헌신했던 호주연합교회 소속 존 브라운, 한국명 변조은 선교사가 지난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고 변조은 선교사는 1960년 한국에 입국한 뒤 12년 동안 서울과 마산, 거제도 일대에서 우수 가축 보급을 통한 농촌 경제 자립과 과부들을 위한 수공예 자립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변 선교사는 1964년 당시 시기상조로 여겨지던 서양 선교부의 재산권을 한국교회에 전격 이양하는 조치를 주도하며 자립선교의 기틀을 닦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과 히브리어를 강의하며 인권과 빈민선교에 앞장선 신앙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고인은 1972년 호주로 영국 귀국한 뒤에도 호주연합교회 선교부 총무로서 한국의 산업선교와 민주화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부산 부전교회가 3년 2개월간의 오랜 담임목사 공백기를 극복하고 제7대 백신종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거행했습니다. 부전교회 성도들은 지난 17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백신종 목사를 큰 박수로 환영했으며 설교를 맡은 범어교회 장영일 원로 목사는 목자와 양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당부했습니다. 백 목사는 답사를 통해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 증언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백신종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거쳐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캄보디아 선교사와 미국 베델교회 담임 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광양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0: 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교계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말을 키우는 할아버지와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시내의 큰 볼일을 보러 가게 되어서 소년과 말만 남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말과 초원을 뒹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오시기 하루 전날 밤 말이 고열에 시달리게 되었고 소년은 열을 내리려고 밤새도록 물을 먹이며 간호했지만 말은 싸늘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시자 소년은 울먹이며 자신은 말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열을 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였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얘야, 말은 열이 날 때 절대 물을 먹여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방식대로 말을 사랑한 거야. 그렇죠.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되어 나중에 낙헌제를 드리게 될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낙헌제는 기뻐서 드리는 일종의 감사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 일이 지금은 비록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자원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실 하나님과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사람들 앞에 인정해 드러낼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비현실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객관적인 내용들이 결코 망상이 아니었음을 그의 시편들과 삶의 결과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며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공공연하게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으로 말하는 주의 이름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

허심을 드러내셔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선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감사를 받고 승리하는 하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

0: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0,000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 즐겨보실까요? 저는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최근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두세 편 연달아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방금 나눈 이 질문과 대화가 불법인 곳이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선 한국 드라마가 유행인데 여기서 작년에 방영한 드라마죠. 포코네 셰프를 보다가 청년 두 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데일링크에 따르면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인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수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두 청년이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드라마라면서 친구 한 명을 초청해 같이 봤던 것이 화근이었죠. 초청받은 친구가 죄책감 때문에 자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초청한 두 청년은 이 때문에 가택 수사도 받고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전체가 열악한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죠. 일상이 일상이 될 수 없는 땅, 감시와 의심, 비판과 억압의 땅,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세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고초를 당하고 있는 두 청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1009님 문자 주셨고요. 하나님, 북한 땅에 자유를, 복음을 주소서. 9461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를 접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자진 신고를 두려움에 떨면서 자진 신고를 하면서 친구들을 신고하고 친구들을 고발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당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북한의 청년들.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땅. 북한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한 줄 보내주셨던 1009번 그리고 9461번 우리 두 청취자분께 출석 인사 선물 먼저 드리면서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출석 체크 그 문자를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부산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함께 남북한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 아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1751님도 너무나 귀한 기도의 한 줄로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와, 새싹회원 찾아오셨는데 8283님 분당 서현에서 듣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방학해서 아빠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북한에 있는 또래들도 같이 즐겁게 보고 수다 떠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하는 주 대화 주제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드라마기도 하고 뭐 영화기도 하고 노래기도 한데 이런 대화가 불법인 곳인 북한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학 중에 찾아와줬던 8283 중학교 1학년 여학생분 제가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부천입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부천에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865님 반갑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오프닝에서 친구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7424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친구를 상호 비판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북한이죠. 비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그 마음이 더 차고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북한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북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 서머 스페셜을 맞아 함께하는 오늘의 한 뼘 한 뼘 더 알아가는 상식 퀴즈 시간까지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방송 함께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던 첫 번째 상식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탈북하고 나서 이 땅 대한민국 남한에 들어올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곳에 들어올 때 연령대예요. 저희가 첫 주에 그 상식 문제로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의 순위가 퀴즈로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탈북하고 이 땅을 처음 밟을 때, 그러니까 탈북할 때의 그 연령대 중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연령대 중에서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요것도 보기를 내어드려야겠죠. 1번 10대, 2번 30대, 3번 50대.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이곳에 들어오는 연령대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6473님, 저 이거 방송 들었었어요. 20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요 보기는 뺐어요.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1순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20대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고요.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연령대들이 더 탈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죠.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더 이렇게 접하고 좀 더 도전의식이 있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선물은 치킨으로 준비해봤어요. 우리 요 잠시 후에 소개되는 협찬 선물에 두 마리 통닭이 있는데, 아, 요거는 요 연령대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로 요 상품을 제일 좋아하는 연령대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물 치킨을 준비를 하면서 10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게 조금씩 갈리네요.

근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뭔가 도전의식도 있고요. 이게 마음만 먹어서는 어려운 게 탈북이잖아요.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면서도 도전의식도 있고 외부 문화에 대한 그런 접한 횟수들도 많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탈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지 첫 번째 상식으로 함께 하는데 오답률이 거의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라서 30대라고 찍어봅니다 하셨던 6544님 그리고 치킨은 10대, 20대, 30대 다 좋아해요 하셨던 하지만 정답은 또 이렇게 잘 도전해 주셨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30대다 보니까 30대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선물로 요 치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066님도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고 젊은 탈북 청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운차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0541님도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패기 넘치고 열정 넘치는 10대가 아닐까요? 7641님 그쵸. 가장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10대 친구들도 그렇게 탈북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넘어오기도 하는데 오늘의 문제처럼 이곳에 온 탈북을 한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연령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지 근데 제가 아까 그 열정만으로는 사실 탈북을 감행하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도 거기에 무수한 그 수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다 피하고 중국에서 이곳에 바로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제3국에 또 이렇게 들러서 몰래 이렇게 들러서 거기서 또 감옥에서 수개월 동안 투옥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는 그 연령대 10대일지 30대일지 50대일지 다시 한번 보내봅니다. 8008님 우리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 30대 50대가 더 많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제가 아직 정답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샵 1069번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볼게요. 727님이 30대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도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청년들이 치킨을 좋아할지도 궁금해요. 10대인 것 같습니다. 3926님 북한에서 치킨 사업을 하던 그 외부인이 있었는데 평양

평양에서는 정말 잘 팔렸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보통의 그 주민분들에게는 기름이 너무나 귀해서 치킨이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좋아하시겠죠? 대신에 백숙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의 상품인 치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는 겸 말씀드리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동안 오늘의 첫 번째 상식, 첫 번째의 통일 배우기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저의 설명이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나 봐요. 오답이 더 많이 왔어요. 정답은 2번 30대입니다.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가 28.8%, 그리고 20대가 28.2%. 100명 안팎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많이들 보내주셨던 10대는 11% 정도고요. 50대는 6% 정도입니다. 아까 7547님이 50대가 되어보니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선택할 나이인 10대이지 않을까요? 라고도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의 30대가 많은 이유는 내가 뭔가 이 체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깨어지는 그거는 10대 때가 많을 수 있죠. 근데 탈북 그 사선을 넘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나의 경제생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위한 나의 결단이 있기까지. 그래서 30대 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취업과 생계 유지의 가능성을 보고는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20, 30대 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장마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계 책임을 도맡으면서 이게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결정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30대 때 많고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뺐어요. 20대 때도 제가 20, 30대 때가 가장 많아요 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서 20, 30대를 합치면은 50%가 넘죠. 절반 이상의 분들이 20, 30대라고 합니다. 30대군요. 오답이지만 치킨 먹을 기회를 주셔도 될까요? 저희가 두 번째 상식 퀴즈까지 남아있으니까요. 0995님 도전해주세요. 시간 더 주셔서 30대요. 저희 16개월 된 찬송이와 같이 방송 듣고 있어요. 아, 이름이 찬송인가봐요. 어떻게 지금 육아 중에 극동방송과 OEP대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셔서 7663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휴가인 신랑이랑 점심으로 냉면 먹고 필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대요 라고 보내주신 6680님 필사하던 그 너무 귀한 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6680님도 보내드리고요. 저도 치킨 당첨 한번 돼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싶어요. 7332님도 주셨고 저희 교회 탈북 성도가 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조금은 다르지만 그분들을 통해 한 번 더 북한의 상황과 아픔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신 0711님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8450님 까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아까 30대 파워했던 7227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치킨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오늘 상품 받아보신 분들은 이 치킨을 함께 드시는 그분과 북한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하다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런 작은 관심이 모여서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으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함께 할게요.

이렇게 탈북하고 나서 한국 땅에 온 형제와 자매분들, 너무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외부 콘텐츠를 시청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탈북민들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탈북하신 분들입니다. 탈북하시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들 체크해주세요 하니까 이 정도 비율이 나왔다고요. 1번 30% 미만, 2번 50% 안팎, 3번 80% 이상.

30% 미만의 분들이 10명 중 3명 미만의 분들이 우리 한국 콘텐츠를 접하셨을까요? 아니면 절반 안팎의 분들이 봤을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접했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K-드라마는 전 세계가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가장 높은 요거를 도전해 주신 3926님도 계시고요. 북한에서 우리 모두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답을 도전해 봅니다 하셨던 분도 계세요. 콘텐츠로 남북 통일의 씨앗이 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콘텐츠로 우리 통일의 복음 통일의 씨앗이 발아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샵 1069번으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30% 미만 1번이고요. 대략 50% 절반 정도가 2번이고요. 10명 중 8명 이상이요. 80%가 3번입니다.

실로와 함께 찬송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만 체크한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하지만 0688님 주셨어요. 그쵸. 요 문제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분들의 비율이었어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요.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1398님 도전해 주셨는데,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탈북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함께 했던 것처럼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북을 하셨고요. 탈북을 감행하기까지는 북한에서 세뇌교육했던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깨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밀수가 많을 것 같아요. 1220님. 장마당에서도 이렇게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한국의 콘텐츠들이 USB나 외장하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로암 사냥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오셨어요. 6306님. 혼밥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새싹 회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번이나 참여를 해주셔서 정답을 맞추셨거든요. 맞추셔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리고요. 선물 소개하면서 그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극동방송의 라디오 이런 걸 포함해서 외부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의 비율은 1번 30% 미만, 2번 절반 정도, 3번 80% 이상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첵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인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기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그래서 정답은 3번 80%였습니다. 80% 이상의 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셨다고 해요. 이곳에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서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정착한 분들을 대상으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나 또 라디오나 이런 콘텐츠를 접하셨다고 해요. 북한은 아직 제재가 심할 것 같아서 절반 정도지 않을까요? 하셨던 6958님. 아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3번입니다. 서귀포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방송으로 북한의 실정을 알 수 있어서 슬프기도 합니다. 3번이요. 8744님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북한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슬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OFP데이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전에 보내주셨던 제주도

자사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듣고 계시다는 9571님을 비롯해서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꼭 놓치지 않고 선정해서 링크가 있는 답장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오늘 선물 받아보시는 분들은 꼭 치킨 함께 하시는 분들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나누면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쌓아주시길 바라면서 임지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당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올라가는

0: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0: 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0810 5612-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0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 왔습니까? 진행자 소인철입니다. 가끔 핸드폰 사진을 보면 또 그리고 휴대폰 사진첩이나 또 옛날에는 옛날 액자 사진이 있었죠. 이런 사진을 보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찍었음에도 어떤 사진은 유난히 잘 나오고 또 어떤 사진은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질 만큼 찍혀진 사진들,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결국 사진도 빛과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셔터를 누르는 경우죠. 옛날 사진이 평범한 풍경도 특별한 추억이 또 찰나에 탁 찍히는 그런 사진들이 있죠. 이런 깜짝 놀랄만한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이 찍힘이 있는데 오늘 말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요즘 내 삶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까요? 네, 때는 언제일까라는 생각. 하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셨고 오늘의 삶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감사와 설렘으로 하루를 또 찬양하면서 보내고 있는 줄 믿고요. 이 무더위도 잠시 잊게 만드는 시원한 2시 은혜의 찬양으로 또 채워갈 때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또 장면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워십 클래식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란 찬양입니다.

아, 찬양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제 밤에 운전하고 서울에서 여수로 내려왔거든요. 아, 그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잠시 하늘을 좀 봤습니다. 왜 봤냐면요, 하늘에 별이 있나 보려고요. 아, 그런데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 아름다운 별이 참 많을 텐데 오늘 찬양 들으면서 갑자기 어제 제가 보고 싶었던 그 별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저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 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떠 있죠. 또 별 하면 야곱이 아닐까요? 또 돌베개를 뱉던, 또 그리고 그것을 벳엘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짐, 집. 그 성경 말씀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다. 아, 그러면서 또 말씀 한 구절도 준비를 했어요. 이 말씀도 함께 읽으면서 나눔을 갖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6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꽃도 한 가지 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죠. 이야, 그래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이 아름다운 우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연을 보고서라도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우심을 우리가 또 찬양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 또 마음 한켠에 오늘 일상의 삶에서 우리 삶이 물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오늘 퀴즈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는 그런 퀴즈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퀴즈 문제 준비를 했는데 함께 풀어가면서 또 나눔 있는 또 정답을 함께 이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함께합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0: 모두 몇 종류의 동물이 탔을까요? 아, 요즘 홍수처럼 비가 많이 쏟아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 문제는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퀴즈 문제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심판의 상징, 그 약속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요즘과 같은 7월과 8월 또 장마철이라고도 하는데 이 즈음에 또 함께 알아갔으면 하는 성경 말씀 퀴즈로 준비를 했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모두 몇 종류의 동물이 탔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두 종류, 2번 일곱 종류, 3번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자, 4번 백 종류. 자, 번호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 빠르게 드려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모두 몇 종류의 동물이 탔을까요? 1번 두 종류, 2번 일곱 종류, 3번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4번 백 종류. 네, 말씀을 충분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답을 맞추실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정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협찬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앞서 제가 또 하늘의 별을 이야기하면서 저 별이 얼마나 많을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미리 힌트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정답을 충분히 맞춰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9579님 문자 남겨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앱을 통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은 서로 잘 아실 것 같고 네, 굳이 제가 발표를 안 해도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아, 9507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0688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829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0688님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제가 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아니 한 그렇게까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 한 며칠 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네 오늘도 오시니까 또 반갑습니다. 0746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정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찬양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찬송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찬송가 또 올려지는 동안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엄청난 사랑, 이 셀 수 없는 이 사랑 우리가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오십의 태산을 넘어 험곡의

우리 4514님 오호,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올리셨는데 틀리셨어요. 아, 그래도 오늘 보기 중에서 최대로 많은 숫자를 하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노화의 방지가 그래도 큰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나라고 생각하셔서 어쩌면은 이 숫자를 올리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숫자도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숫자를 알려면 어쩌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냐?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냐? 했을 때 그 별은 정말 엄청나게 많았죠. 아마도 이와 비슷한 숫자로 오늘 짚어주셔야만이 정답이죠. 네, 일수가 아니라 정답이죠. 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해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찬양 전에 또 오늘도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의 칼럼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중간 퀴즈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0: 몇 종류의 동물이 탔을까요? 1번 두 종류? 1번이 어쩌면 두 종류 식으로 갔으면 조금 맞을 뻔했는데 두 종류? 1번 두 종류? 이렇게 막 힌트를 드립니다. 2번 일곱 종류. 3번 성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4번 백종류. 네, 정답을 아시는 분 보기 1, 2, 3, 4번 중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의 칼럼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드릴 텐데요. 이게 또 칼럼도 들으시고 또 감사한 마음 또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 가족 여러분과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은혜의 삶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나눔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먼저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러자 이어서 지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치를 알라. 또 이어서 수학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수를 알라. 바로 이어서 영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Know yourself. 또 이어서 음악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음정을 알라. 그리고 이어서 체육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체력을 알라. 마지막으로 철학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아는 일들의 열심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나름대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열심히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은 잘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착각합니다.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모든 일에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자기 허물은 작게 보고 남의 허물은 크게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으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음치인 사람이 자기 감정에 깊이 도취되어 혼자 열창하지만 정작 음정이 다 틀린 줄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본인은 감동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을 먼저 바르게 알고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죄의 결과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놓였는지를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나 자신을 바로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베풀어주신 은혜를 알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칼럼 이야기 또 칼럼 말씀 잘 듣고 왔는데요.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부천 더드림교회 엄유한 목사님, 탈북민 목회자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15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귀한 주신 사명 붙들고 달려가고 계신데요. 들으실

때마다 또 아멘으로 하답하지만 감사의 마음 플러스 함께 또 기도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유한 목사님 열심히 화이팅 하시라는 그런 문자도 함께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런 마음이 이어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따리 달라는 나의 모습이라는 보따리를 달라는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들으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은 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 그런 시간 함께 가져봅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이지만 미리 오셔서 미리 자리를 잡으셔야 됩니다. 30분에 시작하니까 평소처럼 생각하시고 그냥 7시 시간 딱 맞춰주는 순간 이미 늦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티켓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티켓을 있으신 분이랑 또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미리 신청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그 차이점인데요. 이번에 전남동북동방송 또 여수시 또 세계선 박람회 또 성공적 기원을 위한 이런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어쩌면은 처음이자 끝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말 그만큼 중요한 어쩌면 타이밍이고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전남동부 지역에 부어주신 특별한 잔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저기 갈까 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무슨 행사야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가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오셔야 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영웅이라는 영화를 참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분들의 그 뭐라 할까요? 온 마음이 담긴 그 영화의 그 장면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열정, 의지, 그 생명, 와, 그 감동을 우리가 영화 관람을 할 때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대로 아마도 이번 나라사랑 축제도 그만큼의, 어쩌면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또 나라 사랑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큰 은혜의 여운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을 또 심겨주시는 또 그런 특별한 시간이지 않을까. 기회는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뭐 지금 중요한 거는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1,000명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마감이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8월 13일이라 하니까 아직 좀 남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늦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신청 기간일 때 신청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샵 9750, 샵 아시죠? 샵, 네, 사다리 표시 샵 네모가 살짝 기울어진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에 되고요. 바로 티켓이 발권이 됩니다. 아, 티켓이 발권되면 또 인원수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링크를 공유해 주셔서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그 안에는 영상도 있습니다. 아, 이 나라사랑축제가 어떤 행사인지를 간략하게 또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도 있고요. 네, 일단 받아보시고 그리고 신청하시고 또 8월에 또 1시간 또 올해 2026년에 또 나라사랑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얹어가면 더 특별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샵 9750,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2시 왔습니까?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좀 특별한 손님들의 이야기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할 텐데요. 또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의 지구는 하나의 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까이 서로 살고 있는데 좀 특별한 분들 모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가는 시간으로 함께 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우리 방송가서 여러분들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아,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죠. 그 숫자가 셀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쌍씩 두 쌍 아 한 쌍이라고 해야 돼. 쌍이 이렇게 배에 실리는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닫으셨죠. 노아의 방주의 문을. 오늘 퀴즈 문제 정답으로 오신 분 중에 제가 방송 마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우리 1608님 치약인가요? 치약 칫솔인가요? 어쨌든 받으셔서 참 감사했다고 휴가 때 첫 사용했다고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로 가셨는데 선물 받았다는 마음도 이렇게 표현해주시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선물 받으시면 감사의 마음 함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읽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그때 내가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청년 때에 해소에 다닐 때 경상북도 영덕 시골 교회를 신우에서 선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가려고 방문하려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신우의 회원들이 양복을 잘 차려입고 자가용을 타고 자기 교회를 방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아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시골 교회 시골 사람들은 교회는 못 사는 사람, 못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만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도를 하면 왜 감히 나에게 전도를 하냐고 교회를 다니라 그러냐고 무척 기분 나빠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복을 잘 차려입고 또 자가용 없는 사람 자가용 빌려 타고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모르면 아예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데 잘못 아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주인공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여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 그리고 그곳에서 남루하게 자란 예수가 메시아일 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암송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입니다. 사실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천지인은 이만 일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자신

이 보혜사라고 성경 말씀을 비틀어서 주장하고 있고, 요즘 건물을 크게 짓고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의 남편 조이성이 죽자 자신이 교주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성경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조이성 아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는 것 같았는데 전혀 몰랐으며 알고 보니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서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질시한 형들은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매우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부모와 자기 형제를 모두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형제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옛날 과거를 묻거나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옛날 과거를 들춰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을 형제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잘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참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의 굴곡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지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굴곡진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를, 그리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할 때에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지. 오늘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알아보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아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본 적도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속속히 알고 계시는 데에 대해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칭찬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본문 49절, 드디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알아보았다는 것을 놀라운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후 나다나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바돌로매라고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는 일생을 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헤라폴리스, 지금 이 그리스, 중앙아시아, 인도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유용성은 얼마나 편리하고 많은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미개인들은 그냥 번들거리는 새덩어리일 뿐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의 고백입니다. 나다나엘도
지식과 상식적으로 간섭적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0: 그의 인생은 바뀌었지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방학생, 무교생들 혹시 개학하셨습니까? 오늘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저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성령님께서 그때 나의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독교는요,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로 시작하는 종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때부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시작했다가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약할 때가 강함이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어?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2594번님 You are my all in all. 아멘. 아, 이렇게 영어로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샬롬 하고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 마도에서 함께 하시는 0490번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아멘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 메시지 무료 메시지로 보내고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 여러분 다 다운받으십시오. 라디오 없는 분들 다 다운받게 해주셔가지고 라디오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이걸로 듣게 하시고 또 메시지도 또 보내게 하시고 문자 메시지 보낼 분들은 샵 1069 오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이쪽으로 서울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인천 또 아산 광주 남대문 익산 서천 고추를 씻어서 건조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목욕을 해버렸네요. 지금 비가 오나요? 참 주말 동안 비가 오는 곳도 있었고 아주 쨍쨍 예 햇빛 아래서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더위 어떻게 잘 이기고 계십니까? 전주에서도 오셨고 천안 와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 기도도 안 될 때 주요라고만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됐다고요. 8413번님 오셨습니다. 수원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요. 빗길 조심하시라고. 6089번님도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나오고 어제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인데 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런 찬송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후렴구에 보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도 함께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할 때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나목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에서 424번으로 어플 메시지로 출석해 주셨네요. 남쪽 너무 덥기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 얘기 어제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연 주셨고 예수는 나의 힘 7358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아멘 광주에서 0617번님도 동탄에서 5376번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잠시 누워 있었는데 새끼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6765번님 요즘 회사 일이 없어서 빨리 마치네요. 참 좋으면서도 또 답답합니다. 계약직이라서 알바라도 더 뛰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때 모두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힘내시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401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요즘 큰딸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교회 나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 은혜 받는 건 엄마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요즘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진답니다. 와 그래요? 큰딸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궁금하네요. 손주죠 손주. 오타죠 이게 순주. 예, 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4017번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혹시 계약하신 분 신앙의 방학 끝내신 분 샵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전도 요청이 와 있는데 지금 중학교 때 친구인데 어떻게 우연히 10년 만에 만나셨대요.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김애라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0: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김진주님이 신청하셨고. 자, 컬러링 나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김에라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진주님이 친구분 되시죠?
1: 네.
0: 우리 김진주님이 극동방송에 김에라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1: 네.
0: 당첨돼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 들었어요.
0: 극동방송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1: 예전에 들었는데.
0: 네.
1: 예.
0: 예전에 가끔 라디오를 가끔. 들으셨어요?
1: 네.
0: 어떻게 들었어요? 이 방송을?
1: 예전에 그냥.
0: 그냥 어떻게 하다가
1: 너무
0: 들었어요?
1: 오래돼가지고, 네.
0: 친구가 중학교 친구라면서요, 김진주님하고.
1: 네.
0: 그리고 교회도 예전에 다녔던 친구라는데.
1: 네.
0: 지금 어떻게 우연히 만났다면서요?
1: 네.
0: 우연히 만났는데, 네. 교회 얘기하다가, 김혜라님이 네. 이제 지금 안 다니고 계신다고 하길래 네.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네.
0: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1: 네.
0: 일단 선물을 드리거든요.
1: 네.
0: 연결 축하 선물. 제가 여기서 골라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OJ153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네.
0: 여기서 본인 거 하나, 친구 거 하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1: 제가 친구 것도요?
0: 친구는 직접 물어볼까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라님은 어떤 걸로?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네. 극동방송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 됐으니까
1: 네.
0: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어때요? 앞으로.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저 세종시요.
0: 세종.
1: 네.
0: 그러면 아마 93.3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네. 이제 그 어플 극동방송 어플이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네. 그거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교회 안 나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저 그래도 결혼하고 시부모님 따라서 같이 갔다가
0: 네네.
1: 이제 연년생 낳고
0: 네.
1: 그때부터 여유가 없어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0: 지금 애들은 몇 살이에요?
1: 지금 24세, 24개월이랑
0: 네.
1: 10개월이요.
0: 지금 많이 네. 같이 있고 손도 많이 갈 네. 때네요.
1: 네.
0: 예전에 그러면 교회 막 이렇게 결혼 전에도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었어요?
1: 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21살 때까지 다니다가
0: 열심히 다니셨구나.
1: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살짝 이제 좀 주춤했다가
0: 네네.
1: 네.
0: 그렇구나.
1: 결혼하고 이제 다녔어요.
0: 혹시 결혼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또 쉬는 그 네. 시기예요?
1: 네.
0: 아기 낳기 전에 좀 다니다가
1: 네,
0: 또 아기들 어리다 보니까 다니기가 쉽지 않죠.
1: 네.
0: 그래도 우리 친구가 보니까 다시 교회를 꼭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1: 네.
0: 자, 우리 김진주님은 어떤 선물을 받길 원하실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예.
1: 네.
0: 김진주님.
2: 네, 안녕하세요.
0: 김진주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2: 네. 저 연어요.
0: 알겠습니다. 연어.
2: 네. 네.
0: 두 분 다 목소리가 비슷하고 부드럽고 네. 아주 잔잔하고 점잖고. 네?
2: 감사합니다.
0: 그렇죠. 네. 김혜라님.
1: 네.
0: 우리 그 방송 중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1: 네. 알고 계셨어요. 네,
0: 방송 중. 방송 중이고 네. 김진준이 옆에 연결돼 있었어요.
1: 네.
0: 두 분 다 내가 진짜 점잔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차분해요?
1: 네? 평생 안 그런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24개월 그 뭐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차분한 목소리 나오기 쉽지 않은데.
1: 네.
0: 야, 막

0: 에라야, 나는 지난 10년 동안 너가 너무 많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서 너무나 기뻐. 우리 다시 만났는데 앞으로는 절대 연락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우리 힘으로만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 꼭 다시 교회 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1: 야, 끝입니다. 진짜. 예. 와, 네. 너무 좋은 친구네요. 우리 김연아님.
0: 네.
1: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2: 너무 감동이고 눈물이 예, 납니다.
1: 그러니까요. 와. 네. 친구가 이 친구 그 뭐 어떻게 둘이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10년 만에? 예?
0: 아, 제가 그 연락처를 끊어졌었는데 친구랑
1: 예.
0: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닿았던 그날
1: 예.
0: 바로 달려갔어요.
1: 그래서 만났어요.
0: 바로. 네. 그래서 그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1: 예예.
0: 친구가 교회를 계속 안 나가니까
1: 예.
0: 마음 다급해지더라고요.
1: 원래 친한 친구셨나봐요. 중학교 중학교 친구.
0: 네, 네 절친이요.
1: 절친 네. 중학교 절친 네. 친구. 야
0: 네.
1: 우리 김진주님은 대전에 계세요?
0: 저는
1: 천안.
0: 네.
1: 네. 거기 충남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셨나봐요.
0: 아니요. 저희 전라도 친구들인데
1: 네네.
0: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서로 예,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1: 그래요. 네. 다시 또 충청도로 가셨구나. 예, 우리
0: 네.
1: 김연아님.
0: 네.
1: 우리 친구가 이렇게 또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이렇게 유청도가 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 연결도 됐는데
0: 네.
1: 물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까 24개월하고 몇 개월이라고 했죠?
0: 10개월이요.
1: 10개월하고 24개월. 네. 참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0: 네.
1: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 네
1: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혜라님.
0: 네.
1: 아까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과 함께 교회 몇 번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0: 네.
1: 시댁이 그러면은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0: 네, 교회 다니시는 분.
1: 남편도
0: 좀 같이 안 나가가지고.
1: 시어머니는 네. 잘 다니시지만 남편은 지금 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0: 네.
1: 남편이 같이 다니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0: 그러니까요.
1: 아.
0: 하여튼 저희가 나가면 이제 나갈 거라 믿고 있어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 남편도 나가라고 남편 네. 선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0: 감사합니다.
1: 아까 거기서 남편 뭘 드리면 좋을까요?
0: 남편은 연어.
1: 네. 연어. 알겠습니다. 네. 남편은 연어. 예.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시고
0: 네.
1: 나 다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0: 응? 네.
1: 자기도 아마 그 남편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1: 다시 교회 가자고 그렇게 꼭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우리 마치면서 우리 김혜라 님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우리 들으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세요?
0: 제일 좋아하는 게 예전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1: 예. 뭐 요즘이라도
0: 잠시만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1: 아 검색해 보시려고?
0: 네.

0: 네.
1: 빠르게 검색 한번
0: 제목이 기억이
1: 해보세요.
0: 안 나가지고.
1: 예.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셨구나. 예.
0: 네, 좀.
1: 자,
0: 잠시만요.
1: 알려주세요. 김진주님.
0: 네.
1: 예. 이렇게 친구분이 이제 결단을
0: 네.
1: 했으니까요.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서 계속 기도해
0: 네.
1: 주시면서 그 남편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0: 네.
1: 좋겠네요.
0: 계속 기도하려고요.
1: 예.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또 쉽지 않거든요. 앞에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꼭 우리 김진주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극동방송도 제가 이제 아까 어플 얘기를 했는데 대전극동방송 라디오나 어플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방송도 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0: 제가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1: 내일 확인. 그래요. 자, 우리 김혜라님 찾았어요?
0: 네.
1: 예.
0: 그,
1: 예.
0: 요즘에,
1: 예.
0: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거.
1: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0: 네.
1: 제목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0: 그걸로 맨날 검색해서 들었거든요.
1: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 이게 제목이에요. 아, 이게 제목이구나.
0: 네,
1: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맞네요. 맞아요. 예.
0: 네.
1: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죠? 예? 천국 가죠. 예. 꼭 우리 그 믿음의 가정 꼭 되셔서 천국 가는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 구하게 하소서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마커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김진주님 요청으로 김혜라님. 아이들 어리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도 신앙도 심어주면서 꼭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가정, 남편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89번님. 이사 후에 교회를 못 찾고 방학을 했다가 극동방송에서 인도해 주시는 근처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가 돼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새신자 양육을 마치고 어제 예배 시간에 간증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고요. 이야, 할렐루야. 그러게요. 제가 보면은 이 새끼라 통해서 방학 맞은 분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정말 너무 보람됩니다. 너무 보람돼요. 우리 2189번님도 그때 보니까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것 같고 수원에 있는 교회? 제가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전화를 해보겠네요. 어디 교회를 가게 되셨는지. 우리 2189번님 좋은 소식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2번님 몇 주 전에 극동방송 15년 만에 다시 듣고 새깨라를 통해 오늘 적지만 전파선교사를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던 신장 수치가 주님의 은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15년 만에. 또 어떻게 새깨라를 듣다가 또 전파선교사에 또 마음도 주셨네요. 1732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멋진 친구 두 분 우정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5189번님 이렇게 또 엄마랑 새끼라 오랜만에 들어오신 1304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3시 32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친구분을 전도 요청하셨네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추현숙님. 추현숙님을 신호 갑니다. 추현숙님 신호 가고 있어요. 이금아님이 신청하셨는데 신호가 가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받으셔야 되는데. 자, 전화 안 받으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마 전화 간다고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8732. 자, 추현숙님 전화를 받아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 전화를 걸고 있어요. 오, 안 받으시네.
1: 예,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추현숙님 되시죠?
1: 네네.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스피디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0: 우리 친구 이금아님이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그거 맞아요.
0: 예, 극동방송에서 전화했습니다.
1: 근데,
0: 예.
1: 극동방송에서 왜 전화?
0: 친구가 뭐 왜 전화한다는 얘기는 없었군요. 그냥 전화한다고만 얘기가 됐었나요?
1: 아, 글쎄, 전화 극동방송에서 전화 온다고는 했는데.
0: 예, 왜 전화했는지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왜 전화했냐면요. 친구 이금아님이 네. 우리 극동방송에다가 추현숙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1: 뭐라고 보냈?
0: 그래가지고 그 사연이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은. 일단 추현숙님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사연으로 시작됐거든요.

0: 거든요. 예.
1: 내가 이사를
0: 예.
1: 엄청 많이 다녔어요.
0: 예.
1: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다니다 본게 교회를 떠난 지가 4년이 됐네요.
0: 솔찬이 됐어. 솔찬이. 저기 전라도 어디 저쪽이신 것 같은데
1: 네.
0: 어디세요?
1: 아, 전라 전주요.
0: 전주.
1: 예.
0: 알겠습니다. 솔찬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1: 한
0: 쉬셨어요?
1: 7, 8년 됐나 봐요.
0: 7, 8년 됐어요.
1: 예.
0: 이금하님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아, 열심히 하죠.
0: 열심히 다니고 극동방송을
1: 맨날
0: 들으면서,
1: 낳고,
0: 예.
1: 나 보면은 맨날 교육 가라고
0: 교회 가라
1: 그러는데.
0: 그러고,
1: 예, 막 교육
0: 그러다가
1: 가라고
0: 이제,
1: 하는데,
0: 예. 하는데,
1: 어떻게 좀안 되더라고,
0: 안
1: 이제.
0: 돼요.
1: 예.
0: 전주로 이사 가고 나서 그다음부터 좀 끊겼어요? 응?
1: 전주로?
0: 예.
1: 전주서 대전으로, 대전서 부천으로, 부천서 만났어요. 저기 친구를.
0: 그랬고요.
1: 네, 거기서 열심히 같이 이제 교회
0: 교회
1: 다니다가
0: 다니다가
1: 또 내가 양주 왔어요. 양주. 양주로 또 왔어요.
0: 지금은 양주예요?
1: 네.
0: 고향이 전주고 지금 현재 계시는 곳은 양주.
1: 네.
0: 그렇구나. 이금하님이 우리
1: 네.
0: 추현숙님 엄청 생각하더라고요.
1: 그래, 볼 때마다 그냥 그러고 뭐 자주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오는데 그냥 한번 떠나니까 영 가는 게안
0: 가는 게안
1: 되더라고요.
0: 돼요.
1: 어디가 또 저견지 모르고
0: 알겠습니다.
1: 교회도 선택하기가 좀 그렇고
0: 선택하기도
1: 그래서
0: 그렇고, 그래서 제가,
1: 가기는 가야 한다 하면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0: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이금하님이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옆에 도와드릴,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최현숙님, 자,
1: 네.
0: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많기도 하네.
0: 많기도 하네. 여기서 어떤 거?
1: 그래서 어떤 걸
0: 어떤 거?
1: 먹는 걸로 해야지 뭐
0: 거의
1: 그
0: 대부분 다
1: 사람
0: 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거. 어떤 걸로 드려요?
1: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뭐
0: 예? 또 불러드려요?
1: 아니 끝에서 뭐몇 번째
0: 끝에서 몇 번째? 쭈꾸미, 견과, 커피,
1: 쭈꾸미
0: 쭈꾸미. 쭈꾸미로 드리는 거.
1: 예.
0: 우리 친구 이그마님도 드려야죠. 이그마님.
1: 왜 드려야지
0: 드려야죠. 이그마님도 물어볼게요. 저 이그마님.
1: 예.
0: 이금하님 뭐 드릴까요? 예?
1: 저요?
0: 예.
1: 저는 소곱창 먹을래요.
0: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1: 네.
0: 추현숙님, 이금하님이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옆에 듣고 있었고.
1: 맨날 보면 교육 가라고, 전화만 하면 교육 가라고, 진짜 많이 그런, 그 전에 같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0: 아, 열심히
1: 그런데.
0: 다녔구나. 이금하님은 또 양주에 계세요?
2: 아, 저는 부천에 삽니다.
0: 부천에.
1: 부천에 살고 나는 양주로 왔고.
0: 부천에 있을 때 같이 잘 다니셨구나.
1: 네.
0: 지금 우리
1: 아이고.
0: 추현수님, 지금 이렇게 그
1: 네네.
0: 극동방송 생방송하고 있는데, 이금하님이 사연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생방송하는데 전화했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1: 아무튼.
0: 생방송하는데, 우리 이금하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친구한테.
1: 교육하라고 오겠지만.
0: 아니,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니까.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방송도 나가니까.
2: 친구야.
0: 자, 얘기하세요. 예.
2: 최연수 친구야.
1: 그래.
2: 사랑해. 사랑해. 내가 아주
1: 나도.
2: 얼굴은 못 봐도 늘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늘 마음이 너한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1: 그러니까 옆에
2: 극동방송 좀
1: 있으면 같이
2: 한번
1: 가는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나 혼자 가려니까
2: 해봐.
1: 영
2: 그러니까.
1: 한번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봐도 영 마음에 안 들대 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2: 그냥
1: 신기하게
2: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주님만 바라봐. 뭐 또 바라볼 사람 보지 말고.

0: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리고 잘 좀 다녔으면 좋겠어. 너무 사람이
1: 그래.
0: 우리가 인생에서도 모르고 살으니까 빨리 해.
1: 고마워 빨리. 아무튼 고마워.
0: 그래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1: 그건 나도 이금아하고 똑같이 소곱창 먹을래.
2: 갑자기 왜요 왜? 아니 갑자기 뭐 교회 가라고 했다가 갑자기 소곱창이 나오지? 예.
1: 이금아 씨가 소곱창 먹고 싶다니까 나도 소곱창.
2: 소곱창. 아유 그러면은 제가 네. 시원하게 쭈꾸미도 드리고. 소곱창도 드릴게요.
1: 아유, 그럼 너무.
2: 네, 추현숙님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교회 가시라고.
0: 아유, 감사합니다.
1: 네. 큰일났네 진짜 이제.
2: 큰일났네 이제 가야 되겠네. 네, 양주에 우리 애청자도 많은데 양주에 교회 소개도 많이 해봤는데. 예. 네.
1: 경기도 양주 어디?
2: 경기도 양주에서 옛날에 이렇게 전화 연결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양주에 교회도 소개도 막 해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주에 교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이 친구 좋아하고 그러시면 이 애청자분 이렇게 좀 연결도 시켜드릴 테니까.
1: 아니 내가 여기서 생각한 데가 있긴 있어요.
2: 아, 생각한 데가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거기부터 가시고 네. 필요하시면 우리가 소개도 해드리고.
1: 네 그래요.
2: 그럼
1: 네.
2: 생각한 데 혹시 거기 지인이 있어요? 아는 분이 계세요?
1: 네, 있어요.
2: 아유, 그러면 됐네. 그러면 됐어요. 자, 우리 주현숙님.
1: 네.
2: 저하고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그래.
2: 저 따라서요. 네. 사랑의 네.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우리 추현숙님.
1: 네네.
2: 우리 이금아님하고 오늘 이렇게 막 훈훈하고 따뜻한 대화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1: 네, 네. 감사.
2: 저희 어머니하고 뭐 친구분하고 막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아주 훈훈한 느낌이었고, 예. 꼭 양주에 네. 있는 교회에 금방 네네.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에 꼭 네네. 가시고요.
1: 네네.
2: 알겠죠?
1: 노력해 볼게요.
2: 예. 아유, 근데 네. 꼭 노력을 넘어서 딱 용기 있게 이제 가셔야 돼 이번 주에. 또 미루다 보면 계속 미뤄지니까. 알겠죠?
1: 네, 알겠습니다.
2: 네, 우리 이금아 친구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짧게 있어요?
1: 감사하지 항상 친구한테요. 그냥 그 말밖에 없어요. 이제 또 네네. 만나서 또.
2: 그래요. 예. 우리 추현숙님 네. 교회 잘 다니실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어요?
1: 뭐 좋아하는 것은 많았죠. 근데 막상 생각을 하니까 안 나.
2: 막상 생각할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골라가지고 마지막 찬양 이렇게 나눌게요. 나누고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꼭 좀 들어보시고요.
1: 네네.
2: 알겠죠? 우리 네. 이금아님께 이렇게 방송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1: 네네.
2: 네 우리 추현수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살아계신 주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했고요. 우리 752번 아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늦게 봤는데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아산 육송 학교에 갔다 오고 공부하면서 듣고 있다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교회 잘 다닌다고요. 오, 또 경기도 광주에서 엄마랑 듣고 있다고. 7238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끼라를 듣고 있네요.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보물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시편은 고라자손의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 오늘 표제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이렇게 소개됩니다. 잘 아신 대로 이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자손은 네 후손들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역사를 보면 민수기 16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불행하게도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일에 선동이 되었던, 주동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 하면 반역의 후손, 고라의 후손 하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저주받은 후손, 이런 낙인이 찍혀졌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이 고라의 아들들이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이런 반역의 후손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후손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할 때 이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전병을 굽는 일을 하고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로 여러 편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이 고라자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큰 축복이었는지를 그들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역했던 후손으로서 이제 다시 그것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아,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참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라자손들이 깨닫게 된 것, 고라자손들이 알게 된 복,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반역의 후손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성전에 봉사하는 일이 많은 장애가 있었던 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장막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궁전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궁전을 너무 사모해서 쉐약해졌다. 온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은 오직 눈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까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고 온 몸의 신경 한가닥 한가닥이 온통 주님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만나서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마음과 영혼이 보고 있습니다. 온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하는 이를 바라본 것처럼 신경 조직 한가득 한가득이 갈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고라자손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궁전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겁니다. 보고 싶은 것입니다. 주어도 주어도 충분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가를 이 고라자손들은 깊이 깨달았고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달려가는 길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라자손들의 후손들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이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제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또 오늘 고라자손들이 받은 축복을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마음의 시온의 대로란 말을 쓰고 있는데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 작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 아니라 이렇게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고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로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는 길에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눈물 골짜기와 같아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샘물이 있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샘이 솟아나고 마른 땅을 걸어갈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힘을 얻는 사람, 그야말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어떤 장애도 없이 늘 열려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4절에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골짜기가 도드워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는 것이 있다면 메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높은 산과 언덕같이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울퉁불퉁한 길, 험지와 같은 길, 그리고 오솔길, 비탈길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제 아름답고 넓은 길로 열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고라자손들이 고백한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는데

0: 그가 주께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는 샘을 통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이라도 늘 행복하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집을 늘 사랑하고 그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늘 물된 동산처럼 공급을 받아서 캄캄하고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주께 힘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돌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당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레스부터 무리바 가데스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 48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전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은 하나님의 전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일곱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22절 하나님의 속한 땅의 분배입니다. 23절에서 29절 나머지 다섯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 30에서 35절 성읍 출입구에 대한 할당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입니다. 일곱 지파들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구체적인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 분배는 역사적으로 성취된다기보다는 영생의 기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예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묘사하는 구절로 시작해서 각 구절마다 지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야곱과 라헬의 시녀인 빌라로부터 출생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빌하의 소생입니다. 루벤 지파는 야곱의 장자이고 아셀 지파는 레아의 시녀 실바의 소생입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고 유다 지파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지파의 땅 분배를 묘사하고 있는 본단락의 중심적인 교훈은 땅의 위치는 차서를 두었으나 땅의 규모는 공평하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22절 거룩한 땅의 분배입니다. 성전이 위치한 하나님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중심부에 성전이 있습니다. 좌우편에는 왕의 기업이 있습니다. 북편에는 레위인 땅이 있고 남편에는 성읍이 있음을 밝히면서 하나님인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 사독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레위의 땅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성읍의 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왕의 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절에서 12절 제사장의 땅 분배의 기준은

에게만 땅의 소유를 허락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유를 허락하실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열 고울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적은 양의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귀히 여겨 많은 것으로 맡겨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가장 작게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할 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혹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혹 권사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아니면 집사입니까? 아니면 성가대입니까? 교사입니까? 주차 안내 요원입니까? 주방에서 봉사하는 마르다와 같이 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다양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성가대원의 직분도 있지만 문지기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직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도 역시 충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직분을 맡겨서 수행하게 하심으로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에게 땅의 소유를 허락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땅에 대한 분배의 기준이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지켜온 각 지파들의 신앙적인 행위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둘째 13절과 14절, 레위인의 땅의 권리 제한입니다. 제사장과 땅과는 달리 레위인의 땅에서는 엄격한 제한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땅과 그 땅에서 나는 열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권리 제한은 레위인들이 그 땅에서 살지만 땅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깨닫고 성실한 청지기로서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15절에서 20절, 성읍의 땅의 역할입니다. 성읍의 땅의 중심적인 역할은 백성들이 삶을 유지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데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땅이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포함한 전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과 속에 대한 분리된 이원론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관점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에스겔을 마칩니다. 저는 현재 615독째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는 800회가 넘는 횟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역을 통해서 2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통독 훈련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 사계노예 장로연합회 세미나에서 성경통독으로 리스

0: 세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경 통독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모습은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은 그의 신앙이 단지 고백에 머무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제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며 사랑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에 둡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향한 말과 태도, 결정과 반응은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린다면 먼저 바깥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유한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더 알렘 패밀리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조이풀 콰이어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합창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의 온유함, 피곤한 순간의 인내, 내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이 곧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결국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인 설교입니다. 오늘도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광양 사랑의 교회 이명주 집사님의 낭독입니다.
1: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0: 있는 데살로니 가이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합니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국동제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 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심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요령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봅니다. 원칙을 지키면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보다는 성공을, 진실보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불이익도 당하고 로마 박해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고난을 의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에게 무엇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세상과 타협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과 싸우라

선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살아가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였고, 세상의 음란과 문화에 타협하지 않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양심이죠. 남들은 다 잘못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 혼자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산다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는요. 사실 내가 바른 사람인데 말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생기면 신앙보다 믿음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합니다. 손해볼까 두려우면 정직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믿음을 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식당에서 기도하면서 식사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식사 전에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좀 믿음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냥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하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지키라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러분, 선한 양심은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선한 양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세상이면은 세상의 평가를 따라 살아가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돈이면 손해보지 않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사람이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으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 우상 숭배한 그 재물을 가지고 뭐 음식을 먹으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육체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보디바

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눈 딱 한번 감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에게, 주인에게 들킬까봐 걱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핸드폰 진동이 울리고 있는데 이것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집에 가스불은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 지금 자리에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으로 넘어갈 것인가,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때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면은 나는 괜찮아가 아닙니다. 나도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양심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선한 양심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이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으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성도들은 거짓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사람들은 그들을 비방하고 악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 억울함을 변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맞서서 싸우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행을 계속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변호는 말이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모습을 보죠.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지보다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지를 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가족들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챙기는지를 먼저 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말하는지보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 이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나 잘난 맛에 살겠습니다 라고 앞에 뒤에 내 이름을 붙이고 그냥 착한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행의 결과도 말씀합니다.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아, 상대를 창피하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선한 행실로 인해서,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깨끗하기 때문에
결국 비방하는 사람들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한 곳에 그 까만색 점 하나, 그 하나가 유독 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병든 자를 섬겼고 세상에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 고아와 과부를 품었습니다. 그들의 선한 삶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자신들의 허물, 더러움이 더 깨끗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거친 말을 들으면 거친 말로 대갚아줍니다. 손해를 보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막 해명하고 싶어요. 아, 이거 아닌데. 그리고 거친 말 들으면 욕은 못하지만 속으로라도 막 욕을 막 하고 싶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 와,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도 손해봐 하면서 같이 달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 하나님은 고난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같이 불법을 저지르면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용서가 돼. 이것은 나의 착각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을 택해야 합니다.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죄는 또 죄를 낳습니다. 하지만 선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 성교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참 힘이 듭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나지요. 모욕당하면 갚아주고 싶고 손해보면 타협하고 싶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올 본문에 이어서 다음 18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 중에 의인이셨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받으셨지만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조롱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순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저 가만히 맞고 또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선한 양심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의 자녀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의 근원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보복해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손해보면 너만 손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단 1분 1초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선한 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말하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는 자, 불법이 불법인 줄 모르는 자, 내가 하면 정의가 되는 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양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선한 양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전략하고 이만큼 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믿음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고 선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을 만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힘들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업어 주시고 어떻게든 그 길, 거룩한 길,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방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될 것이고 일터가 변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양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점

0: 부끄러움 없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새로운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국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전남 동부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나라사랑 축제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축제를 통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축제를 기점으로 전남 동부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메말랐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땅에 새로운 영적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물결이 강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 모아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

0: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가는 듯 보여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마커스의 찬양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0: 박상규의 음성이었습니다.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대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은 드라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이야기 드라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시리즈로 함께 들으실 텐데요. 오늘 제1화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하시죠.
1: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1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0: 뉴브런스윅 신학교의 한 강의실. 신학생들의 뜨거운 기도와 간증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그 안에 한 청년 언더우드는 사람들 앞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털어놓는다.
1: 몇 주 전에 사도행전 강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이 끝날 때쯤 인도로 떠난 선교사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바알과 같은 마음을 지닌 열정과 헌신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현실을 듣고 제 마음에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날 인도로 보내시려는 걸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2: 언더우드,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네.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큰 일을 하실 거야.
3: 저도 그날 똑같은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인도로 가겠다고요. 지금부터 준비할 겁니다.
2: 감격스럽군요.
4: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2: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저를 뭉클하게 하네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0: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불러주십시오. 어디든 가겠습니다.
1: 그날 밤 언더우드는 한 기독교 잡지를 우연히 펼쳐본다. 그 안에는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이 보낸 편지가 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 들은 언더우드는 마음에 깊은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다.
0: 지금까지 조선에 간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간절한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면 조선은 어떡하지?

0: 한편 그 시간 두루신학교에는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 준비를 하고 있는 워즈워드가 있었다. 그는 친구 아펜젤로와 함께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1: 워즈워드, 난 졸업하면 일본으로 갈 거야. 그곳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
2: 아펜젤로, 이 편지를 한번 읽어봐.
1: 편지? 조선에는 아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선을 위해 누군가 와주십시오. 조선? 처음 듣는 나라인데?
2: 일본과 가깝게 붙어있는 나라야. 편지엔 지구 안쪽 구석에 박힌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먼저 선교를 요청하는 나라를 본 적 있어? 게다가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잖아. 난 조선에 갈 거야.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꼭 만날 거야.
1: 그럼 우리 함께 아시아로 가겠구나. 나는 일본으로, 너는 조선으로.
2: 그래, 우리 각자 어디로 가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길 기도하자.
0: 두 사람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 후 어느 날 워즈워드는 어두운 표정으로 아펜젤러를 찾아온다.
1: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2: 아무래도 이번에 같이 선교 나가는 건 어렵게 됐어.
1: 아, 그래? 마음이 바뀐 거야?
2: 아시아로 떠나면 어머니 홀로 계실 텐데 최근에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거든. 당장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셔서. 이번 선교 준비 모임은 참석이 힘들 것 같아.
1: 그렇구나. 마음이 무겁겠다. 아니, 그런데 알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야.
2: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나 대신에 조선에 가줄래? 조선은 절실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
1: 조선에?
2: 일본과 가까우니까 한번 보고 오기만 해줘도 좋겠어.
0: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조선을 마치 자신의 고향처럼 부탁하는 워즈워드의 모습에 아펜젤러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1: 알았어. 네 마음 충분히 알겠다. 그렇게 해볼게.
0: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1883년 10월 미국 코네티켓 다트포트에서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가 열린다. 피어슨 목사는 세계선교의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했고 그 속에 뉴브런스윅의 언더우드와 두루신학교의 아펜젤러가 각 학교의 대표로 앉아있었다.
3: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대화, 철도, 인쇄술,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문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선교사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피어슨 목사의 외침에 언더우드와 에펜젤러는 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집회가 끝난 후 피어슨 목사와 헌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다.
0: 혹시 생각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나요?
2: 네. 친한 친구가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요청한 선교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0: 아하, 어딘지 압니다. 마침 조선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학생이 한 분 더 있어요. 저기, 언더우드? 잠시 이쪽으로 와줄 수 있나요?
3: 예, 목사님.
0: 저 여기 조선으로 가겠다는 친구가 있어서요. 소개해주고 싶어요.
3: 아,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언더우드라고 합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아펜젤러입니다.
1: 그렇게 한 집회에서 헌신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일본행 배에 함께 오른다. 두 사람은 조선에 들어가기 전 일본에 머무르며 이수정을 만나게 된다.
4: 오, 하나님. 드디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래도록 그리워한 사람을 만난 듯 이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런 수정의 모습이 언더우드는 낯설지 않다. 이미 편지에서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3: 당신의 편지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2: 저는 제 생각과 좀 다르네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미남이 있습니다.
5: 그렇습니까?

셀러와 언더우드는 일본에서 석 달간 머무르며 이수정에게 조선의 문화와 예술, 정치 상황과 한글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한다. 그들의 손에는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성경이 들려있다.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1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출연 임한건, 김효섭, 최웅, 유춘희, 이은영,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0: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나라사랑축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정말 이 스포츠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시간시간마다 저희가 이 스포츠를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공연입니다.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서, 네,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네, 자리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착순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좌석이 없으면 또 못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즐기시고 또 함께 뜨겁게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받으시면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함 적으시고 전화번호 넣으시고 인증번호 받으셔서 모바일 티켓을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이 공연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어린협창단의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메들리로 함께하시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메들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강찬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들 가운데 해답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그 진리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83강 수신사 이수정의 성경번역가 미국 선교부 한국 선교 결정 이야기입니다.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 체결을 맺은 후 두 차례 수신사를 조선은 일본에 파견합니다. 신사 유람단 일원이었던 안종수가 일본의 농업 최고의 권위자 쯔다센 농업 박사를 만나 교제하지요. 그런데 이 쯔다센 박사는 일본이 근대화될 수 있는 배경이 기독교 복음 수용이었다 간증을 합니다. 제2차 신사 유람당의 비공식 수용원으로 한학의 한문적 조예가 깊었던 이수정이 일본의 단기 유학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는 안종수로부터 쯔다센 교수를 소개받고 쯔다센 박사 자택에 홈스테이를 하지요. 기독교 장로로서 대학 교수이셨던 쯔다 교수의 거실에 병풍에는 한문으로 된 팔복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감동하셔서 기독교 복음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수정은 쯔다센 박사의 안내로 일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 후원으로 일본에 체류하면서 마가복음서를 한국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하여 미국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송되기 이전에 고려문에서는 존 로스, 존 맥킨타이를 통하여 의주 청년들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시작됐고 남쪽 일본에서는 수신사 유학생 이수중의 개종으로 마침내 미국 선교 본부에서는 두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1884년 부활절 아침 인천 제물포 항구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사가 한국 땅에 도착하여 기독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0: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1: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양 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무슨 말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 혹시 듣고 싶은 말 있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다는 말.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내가 가장 듣고 싶은지. 옆 사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몇 분하고 한번 해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없으신가 봐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병욱 선생님의 저서 인생사전이 있습니다. 인생사전에서 안병욱 선생님은 인생을 움직이는 중요한 8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8가지 단어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바로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행복. 그렇죠. 안병욱 선생은 이 행복을 인생의 가장 앞에 두고 가장 크게 쓰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가졌는데 많이 배웠는데 지위는 높은데 불행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말 같아요. 두 번째.

저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햇볕을 받지 못한 화초 시들지요. 네, 시듭니다. 그처럼 사랑받지 못한 인간도 그 햇볕 받지 못한 화초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꼭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이 사랑만 받으면 되겠어요? 뭣도 해야 돼요? 사랑도 해야죠. 그래서 안병옥 선생은 인간은 사랑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뭘 것 같아요?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 가운데 강조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취미입니다. 취미는 인생의 멋이고 생활의 맛이다. 인생을 살맛나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래서 취미 생활을 꼭 하라고 말을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거 처음에 할 때 너무 재밌나 봐요. 매형이 탁구를 시작했는데 탁구가 너무나 재밌나 봐요. 자기 어머니 집에 가도 빨리 가자고 한대요. 탁구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재밌대요. 어디 가면 오래 있지를 못한대요. 그거 하러 가려고. 요즘도요 눈만 뜨면 하고 싶어서 막 빨리 가자고 누나한테 조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배울 때 당구공이 천장에 왔다 간다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는 그 바둑하고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건 매일 친구들하고 불러가지고 바둑 두는 거. 그래서 저희 집, 저희 그 아버지 아들들은 다 한 5급쯤 바둑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매일 명절달도 명절때도 매형들 오면 바둑 두고 있어요. 그 낚시 틈만 나면 또 낚시를 가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저도 폼 잡고 아버지 낚싯대를 다 가지고 강에 가서 딱 낚시를 했는데 그렇게 지루하더라고요. 아 이건 나하고 안 맞구나. 그래서 그 외에는 낚싯대를 잡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이고 다섯 번째는 삶이고 여섯 번째는 덕이고 일곱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에서 강조하는 건 조화를 강조해요. 조화.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은 합창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합창은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치고 나오면 안 되죠. 기교를 부려서도 안 돼요. 내가 잘한다고 이러면 합창 망치는 거죠. 그건 독창할 때 지가 알아서 해야지 합창 때는 주의자의 주에 맞춰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멋진 음악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서로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많이 알든지 적게 하든지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도전이죠. 안병욱 선생이 인생사전에서 제시한 이 여덟 가지 이것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도 제법 아름답고 품격 있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절대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 중요하고 사랑 중요하고 뭐 조화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거 그들 앞에 꼭 두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두어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핵심 동력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핵심 단어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를 하나님, 하나님으로 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바로 그래요. 오늘 26장 첫절을 봐보세요.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에서 흉년, 이삭에게 위기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고대의 흉년은 참 인생에게 불행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땅을 기반으로 사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흉년이다. 고달프죠. 그래서 이삭은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자신은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에서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애굽으로 간다. 탁월한 선택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는가? 그랄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랄까지 왔는데
애복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랄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 밑으로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랄은요, 네게부 사막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곳은 뭐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비가 안 오죠. 근데 거기 남방 한계선이고 조금만 가면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땅도 뭐가 오지 않는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비가.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근의 때잖아요. 가나안 땅의 기근은 비가 오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랄은 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죠. 평상시에도. 그런데 지금 흉년의 때인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데 그 그랄에 머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그랄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못하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왕 나타나서 말할 거 조금 빨리 나타나서 떠나기 전에 너 그냥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지역을 거쳐왔거든요. 그리고 최남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곳을 지나서 사막만 건너면 애굽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물이 좀 그래도 있는 지역을 거쳐온 거예요. 그러면 좀 물이 있는 지역에서 머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하필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그것도 비가 오지 않을 이때 그 땅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삭은 혼자 아닙니다. 가족들 있죠. 종들 있죠.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가축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어디서 물을 구해서 이 가축들 먹여 살리냐고요. 상황으로 보면 그랄은요, 기근의 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지역이죠. 오히려 기근의 때에는 그랄을 떠나야 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다른 땅도 아니고 이 땅에 머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 눈에 보이는 것은 막막하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환경으로 보면 이곳에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살 수 있지? 막막한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건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인생을 걸었는가? 이삭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풍요로운 애굽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척박한 땅에 머물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나를 살리는 것은 땅이 아니다.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삭에게 핵심은 그래서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삭에게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좋은 땅 필요합니다. 좋은 땅 필요해. 그러나 우리들에게 핵심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핵심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 13절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농사를 했는데 백배의 수확을 얻어서 창성하고 왕성 거부가 됐다. 놀라운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봐보세요. 언제 이런 일이,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그 해입니다. 그 해가 지금 무슨 해예요? 흉년의 해죠. 흉년. 사람들이 아우성인 때,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인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망한 그때, 그 해. 그리고 어디서입니까? 성경은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랄에서인 거예요. 기근의 때에는 머물면 안 되는 지역, 오히려 떠나가는 그 땅에서. 그리고 누가 농사한 거예요? 이삭이 한 거죠. 그럼 이삭은 농사꾼입니까? 목축업자입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농사했어요? 목축업했어요? 목축업을 했죠. 여러분, 농사를 하는 것과 목축업하는 건 결이 다르죠. 결이. 근데 초보자가 농사를 해서 그것도 그랄에서 이렇게 된다. 기적이죠, 기적. 우리 잔디밭 가쪽에 수국들이 쫙 펴 있잖아요. 한 번씩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수국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 종. 근데 그 수국도 말이죠. 전지를 잘해야 된대요. 전지를. 저는 그냥 무작정 나는 게 아니래요. 전지를 해가지고 1년생, 뭐 2년생. 여기에서 꽃이 핀대요. 어떤 건 1년생에서 2년생 가지에서. 과실수도 그렇죠. 과실수도. 어떤 과실수는 1년생 가지에서 나오고, 어떤 과실수는 2년생 가지에서 나오고. 그래서 무작위로 막 꺾으면 안 돼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기술이. 그런데 말이죠. 이삭이 그런 거예요. 목축업은 전문가지만 농사는 초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초보가 그 아래서 그것도 비가 오지 않은 그때 농사를 지어서 백배를 거두고 모두가 망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그때 창성하고 완성해서 거부가 된다? 불가능이 기적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절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글 아래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글 아래서도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읽었지만 이삭 봐보세요. 양보하잖아요. 양보. 양보해도, 내가 꼭 필요한 거 양보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게 이삭의 교훈입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죠. 시기해. 여러분, 이삭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기근회 때 자기 이웃들, 블레셋, 그랄에서는 블레셋 주민들은 다 망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이방인으로 왔던 이삭만 그냥 막잘 되는 거예요. 시기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너이 땅에서 살지 말라. 네,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 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 우리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처를 그랄 골짜기로 옮겼다 그래요. 그랄 골짜기.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죠. 사람들이 평지에 원하지. 골짜기 뭐 이런 데 원하겠어요.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왜 이삭이 어차피 그랄에 살기 어려운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땅들이 기름지고 물이 많거든요. 그냥 굳이 거기 남방 한계선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랄을 떠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또 어려운 골짜기로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아직 떠나라는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거기서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우물 팠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거니까 또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랄에서는 우물 양보하면 안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 우물이죠. 우물 없으면 정신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처럼 막 물이 흘러가고 그러지가 않아요. 물 없으면 도대체 그 많은 짐승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우물을 양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랄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쉽게 구하겠습니까? 물 자체가, 비 자체가 안 내리잖아요. 그 우물을 판다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물을 파도 깊게 파야 돼. 아주 깊게. 근데 봐보세요. 그 당시 무슨 기기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4천년 전입니다.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지만 청동기 비싸죠. 물론 이삭도 족장이니까 청동기 기구 하나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기구를 아무나 뭐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 막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물을 파도 대다수는 손으로 뭐 돌이나 뭐 나무삽 이런 걸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건 사실 이렇게 쉽게 파서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요, 우물을 양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축의 절반을 그들에게 주는 게 나은 선택이죠. 그런데도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사소한 거 하나도 양보하기 싫어합니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싸우고, 내가 가니, 네가 가니, 너가 많이 가니, 얼마나 투쟁합니까? 인생은요, 자기 이익 앞에서는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이죠. 자기 생존에 꼭 필요한 이 우물을 어떻게 양보하고 또 양보할 수 있었는가? 이삭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의 흥함과 망함은 우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번성의 요건, 생존의 요건은 우물에 있다고 믿지요.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우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놓고 다투기 시작했죠. 동물들이 작을 때는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동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해지니까 서로 다투죠. 이것도 참 불행이죠. 적을 때는 다투지 않았는데 많아지니까 더 차지해서 더 좋은 것 가져서 더 번성하려고 하는 게참 인생의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다투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너가 우하면 너 좌하겠다. 너가 선택하라고 했어. 조카로 망설이지도 않고 동서남북 쫙 보죠.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택합니다. 롯이 택한 땅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당시 가장 좋은 땅의 기준이 애굽이야. 애굽 같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좋은 땅으로 이전을 하죠. 가축들을 데리고 다 갑니다. 조카 롯이 그 땅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나는 이제 더 번성해졌다. 나는 큰아버지보다 더큰 부자가 될 거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아브람도 왜 양보를 했을까요?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조카 롯을 배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싸우느니 사랑을 택한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요인이 있어요. 또 하나. 그 요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말이죠. 좋은 목차지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인생의 번성은, 내 인생의 생명은 좋은 목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입니까? 장사를 하면 어디서 하냐 중요하죠. 서울에서 할지, 광양에서 할지, 사거리에서 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할지, 경치 좋은 곳에 할지.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죠. 하나님 주신 눈과 지혜 가지고 택할 수 있는 거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훨씬 중요한 거. 좋은 장소보다 훨씬 중요한 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서울이 아니라 비록 광양에 살지라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안 되게 생긴 그런 장소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우물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선택은 좋은 목자지 아닙니다.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삭도 그래서 우물을 양보한 거예요. 생존에 절대로 필요하고 번성을 위해서는 그 아래에서는 꼭 필요한 우물이지만 그래서 양보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보하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점점 강성해집니다. 점점 강성해져요. 사람들은 이 우물 양보하면 안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피 흘리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의 생존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의 그 믿음대로 점점 강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랄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서 화친 조약을 맺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이삭을 그만큼 존중한 거예요.
존중해

0: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꼭 성공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가 차선의 것을 선택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거죠. 하나님께는 이게 더 좋냐 이게 더 좋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게 황무지냐 좋은 땅이냐가 하나님께는 안 중요해요. 우리 인간에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자원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좋은 땅 가져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랄 같은 곳에서도 백배 소출을 만들고 흉년의 때에도 거부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중요하죠. 좋은 장소, 기름진 땅, 우물 다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이거 잃으면 내 인생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피 흘리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핵심. 성도 여러분, 부하기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좋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 애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그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골리앗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얼마나 싸웁니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기분이 나쁘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양보해도, 내가 좋지 못한 차선의 것을 택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믿고, 언제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결정해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리앗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리앗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시편 27편의 핵심 주제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적과 원수, 군대와 환난과 같은 극심한 고통의 길, 환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다윗은 그 마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자신이 처한 암울한 밤과 같은 상황에서 빛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다윗의 삶 가운데 원수와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음에 대한 경험적인 고백이며 또 그렇게 이끄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요 찬양인 것이죠.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평안하고 안전하며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썸머 스페셜로 진행되는 극동방송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지그문트 바우만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측 불가능성이 많아진 오늘날 사회에서 공포는 우리의 가정, 전 세계 구석구석마다 틈마다 스며든다. 공포는 어두운 거리에도 밝게 빛나는 텔레비전 화면 안에도 있다. 침실에도 부엌에도 우리의 일터, 그것을 오가기 위한 지하철에도 도사린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혹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에도 공포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언제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는 공포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께서 계시는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원수나 대적들은 우리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의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지요. 결국 내 힘과 능력으로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혹 부모는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만은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폭풍 같은 삶 속에서도 소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시편 27편의 마지막 고백.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울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그게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온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잠언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

0: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 제15장.
0: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제16장 마음의 경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0: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음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 제17장.
0: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0: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1: 제 18장
0: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애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 제19장
0: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0: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술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의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1: 제20장
0: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함께한다고, 도와준다고, 붙들어준다고. 꼭 필요한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법이죠. 오늘 하루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결정을 내려야 했던 일, 마음을 꼭 다잡아야 했던 일, 그저 버텨야 했던 일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곡은 한성 라이브 워십 중에서 김윤진님의 인도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실황을 띄워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조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피조물인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오늘 하루도 그 손길 안에서 무사히 지나왔음을 기억하고, 또 내일도 그 손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음을 마음에 품으며, 찬양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그 든든함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넘쳐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vening Praise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8034번님의 신청곡인데요. 폴 발로쉐의 영어 버전으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려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796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전은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Evening Praise Summer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리고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폴 발로시의 찬양이었습니다. 8406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신청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우울감에 힘들었을 때 자주 듣던 찬양입니다. 저를 세 번이나 살려주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김도현님의 음성으로 3집 앨범 중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들려드릴게요. 이 찬양 듣고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곡은 시편 42편 너 두려워 말라. 팀 로고십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복음은 쉽게 이해되지만 또 주님의 영이 없으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는 의의를 세우려 하고 또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아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을 담는 내 삶의 노래로 모든 애청자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머무는 내 삶의 노래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문을 연 찬양은요, 아이빅밴드의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 복음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신 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 올려주시면 또 나눌 수 있어 참 좋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는데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정예린의 찬송 편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오늘이 워십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조수아의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이어서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송정미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다시가 찬양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앞서 듣고 왔습니다. 1467번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담고 싶어요 하시면서 귀한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김명식의 새벽기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높이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된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는 또 하루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0: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가 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해야 될 일곱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거할 장벽이 있는지 살펴보라. 날선 거미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을 다듬으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음의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소리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 모든 걱정과 잡념을 주님께 맡기고 고요한 가운데 거하라. 산책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 삶이 고되고 어려울 때 누구나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계신 주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좋은 것들만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합력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 들으셨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참 묘하죠. 뜨겁고 지치는 계절인데 또 이상하게 뭔가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하늘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위에 지쳐 있으면서도 저녁바람 한 번에 회복이 된 그런 계절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여름이 참 힘들긴 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게 아닌가 싶네요.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밤 그걸 함께 느끼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사랑하자,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들으셨습니다. 김대현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김도네 샬롬 나잇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즈 베이시스트이자 현재 버클리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무엇보다 재즈밴드 원솔 펠로우십, 뭐 이거는 뭐 추억의 이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설행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이 만든 노래 듣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한부영 2집에 수록된 설현경수 교수님이 프로듀싱한 노래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를 편곡했는데 아주 멋지게 편곡해 주신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편곡해 주시고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우리 설행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네. 설행수입니다.
0: 오늘 뭐 샬롬나잇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1: 네, 제 이름은 설행수, 영어 이름은 레이 설이라고 하고요. 2000년도에

0: 네, 그렇게 됐습니다.
1: 아,
0: 거의, 예.
1: 그렇구나. 우리 서랭수 교수님은 제가 뭐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매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은 우선은 그 베이시스트죠.
0: 네, 맞습니다. 재즈
1: 예,
0: 베이시스트.
1: 재즈 베이시스트.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0: 아니, 원래는 아니고요. 제가 27살 정도에 음악을 처음 시작을 했죠.
1: 27살이면 꽤 늦은 나이인데.
0: 네, 굉장히 늦은 나이고, 사실 군대에서 누가 그 CD를 줬어요. 재즈 CD를. 근데 그 전에는 음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그 CD를 듣고 약간 충격을 좀 제가 받았었어요. 그 제가 굉장히 뭐랄까 그 로직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재즈 CD였는데
1: 재즈는
0: 도무지 알수 없더라고요.
1: 로지컬하지가 않죠.
0: 예, 네,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충격 받으면서 이제 좀 매력에 빠졌죠, 그때부터.
1: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컨티넨탈 싱어즈로도 활동을
0: 그렇죠. 예,
1: 하셨는데,
0: 이제 11기, 12기.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1: 그때는 싱어로 하셨나요? 아니면
0: 그때
1: 베이시스트로?
0: 베이스로 했어요. 예,
1: 그러니까
0: 그때 이제 베이스.
1: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베이스를
0: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1: 그만하고.
0: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학원을 나갔죠. 베이스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투어를 베이시스트로 했었죠. 예, 아무것도 모를 때.
1: 그냥 참 지금은 재즈 아티스트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제 한국의 한 찬양 선교단에서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시작한.
0: 네, 그렇죠.
1: 지금 이제 외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서랑수 교수님 이제 영상이나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이고 너무나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원소울 펠로우십 아까 얘기했잖아요.
0: 네.
1: 저는 이제 원소울 펠로우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을 봤을 때 그때 음악도 너무 좋았는데
0: 네.
1: 좀 얘기해 주세요.
0: 2006년도에 제가 만들어졌고, 이제 원소울 펠로우 이름으로 3장의 앨범이 나왔고, 지금도 그 멤버가 그대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1: 그래요?
0: 네.
1: 그 멤버는 누구누군가요? 혹시
0: 이제
1: 뭐
0: 우리 피아노의 아트 히라라라고 일본계 3세 일본인 친구가 있고, 색소폰의 초창기 멤버의 그 마사히로 야마모토는 지금 일본으로 돌아갔고, 션 노엘이라고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드럼은 프랑코 피나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뉴욕에 있는 친구인데, 20년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 다국적인
0: 네, 제가 처음에 다국적 재즈, 또 1집이 약간 그 가스펠 계열의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교회 공연도 많이 했고, 예.
1: 교회에서 재즈 하면은 솔직히 좀 아직까지도 좀 낯설어 하잖아요.
0: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시도가 많이는 있어도, 정통으로 재즈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퓨전 계열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비밥 쪽 그런 정통 계열을 좋아해서 예, 그런 쪽을 좀 많이 추구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1: 좀 약간 좀 굳이 나왔으니까 얘기가 재즈라는 장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혹시 교수님만의 굳이 뭐 질문을 위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0: 그게 재즈가 그 워십에 굉장히 좀 특화됐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예배의 스트럭처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즈 자체에도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 안에서 그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연주가 이루어지고 그날 그날의 어떤 그런 자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걸 통해서도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초창기에 재즈를 시작했던 그런 만드신 분들도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한 거, 정신적인 어떤 거, 영적인 세계를 배제하지 않으셨죠. 함께 포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즈가 저는 굉장히 영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네.
1: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성령님이 아니고도 다른 영들이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는 그게

0: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도 할 수 있지만
1: 그렇죠. 이제 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의 초월자, 초월적인 에너지, 초월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처럼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그 팀의 어떤 모토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잘 맞았다. 네.
0: 그 이번에 귀국하신 이유가 최근에 책을 한 건 내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어의 감옥.
1: 네, 언어의 감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0: 네,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이고 또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게 제가 저도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엔 QR 코드 이렇게 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참고로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셨는지 좀 뭐 이렇게 나눠주시면 네. 어떨까?
1: 제가 작년 여름에 그 풀브라이트라고 미국의 그 정부에서 주는 그런 학자 그랜트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뽑혀가지고 제가 그동안 2005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 돌아가신 이후에 제 삶이 조금 많이 변했어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냥 병으로나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어떠한 그런 고통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애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네. 제 음악 자체가 조금 뭐랄까 그 애도에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들. 그러다가 팬데믹이 지나고 팬데믹에서 또 주변에 또 원치 않게 또 예. 그런 유가족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되면서 아, 이 음악을 통한 애도를 끝낼 수는 없겠다. 정말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여름부터 제가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 역사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걸 토대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음악극 형식으로 이제 책을 썼고요. 거기서 이제 곡이 한 8곡 나왔고 예. 내년에 여름에 그게 뮤지컬로 이제 그 오픈이 됩니다. 한국에서.
0: 그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론 뮤지션들은 본인의 이야기들을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 끝내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그 부분은 특히 이제 크리스천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질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질문도 많고 그 질문을 좀 시간 지나서 찾았는지 그리고 이번 책을 쓰시면서도 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예.
1: 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게 뭐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하죠. 예.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저는 컸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벌써 한 20년 지금 흘렀는데 그 왜 그래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보다 지금 오히려 떠난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떠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 않은 게 어떠한 그런 돌아가신 방식들을 제가 뭐 단정지을 수는 없고 그걸 미화시킬 수도 없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애도하면서 계속 좀 리플렉션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그 젊은 친구들 특히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그런 친구들을 제가 좀 옆에서 보면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겠다. 특히나 예술을 통해서 또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사명처럼 이제 시작을 했고 이번 뮤지컬의 책에 있는 내용들도 저를 조금 더 보여줘도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케이스처럼 좀 이렇게 보여져서 그 안에서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술을 통해서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0: 네. 극복을 하신 거네요.
1: 극복은 제가 볼 땐 평생 못할 것 같아요.

0: 하고 이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건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저의 사실과 상황들과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아들로서의 입장보단 이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게 저의 지금 제 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1: 그렇죠.
0: 저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힘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1: 사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0: 그게 진짜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어머니 그 발인하고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제 손에 열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열쇠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나쁜 문을 여는 열쇠. 저한테 핑계가 생긴 거예요.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핑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막나니가 될 수 있다.
1: 나 막나갈 거야.
0: 막살 거야. 살 이유가 없어. 그 열쇠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다른 문을 여는 열쇠였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그런 돌아가신 걸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는 열쇠 두 개가 있었는데 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 좋은 열쇠를 잡았죠.
1: 소심함 때문에.
0: 네, 소심함 때문에 좀 알아보자. 나쁜 놈 되지 말고 열어보자. 그 문을 열어보자 해서 했던 게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애도를 통해서 그 열쇠를 계속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책에 수록된 노래 한 곡을 듣고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계절 2?
0: 네. 네. 또 다른 계절 2라는 게 제가 어머니를 다시 본다면 너무나 좋은 계절에 어머니가 제게 좋아했던 그 언덕에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저의 아들 그게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1: 네.
0: 또 다른 계절 2 어머니가 부르는 그냥 하나 있고 또 다른 계절 2 아들 제가 늙은 제가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도현 형님께서 해주셨죠.
1: 그 늙은 설행수의 목소리 대신해서 제가 또 다른 계절 2 아들 편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 노래 듣고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언어의 감옥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신 우리 설행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이 만드신 노래 중에 또 다른 계절 두 아들, 김도연이 부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 계속 음악을 업으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네.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요번에도 학생들을, 애기들을 보고, 애기들이죠.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 친구들 애기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든 건데, 어떻게 또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어떨까?
1: 네, 그게 저는 그런 선생이 된다,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꿈은 아예 없었고요. 이게 그런 문이 열린 거였는데, 왜냐면 제가 참을성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를 이렇게 저건 잘 못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약간 조금 웃긴 건데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도 저희 딸이 지금도 저한테 아빠가 어떻게 그런 선생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건 저한테 그냥 정말 감사하게 주어진 거라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부분 19살, 뭐 20살, 21살 학부 과정을 제가 가르치니까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 중에 음악의 가치가 무엇이냐, 음악을 왜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이. 왜냐면 먹고 살고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좋은 뭐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저기 형님도 오래 음악을 하셨지만 그 음악에 답이 없잖아요.
0: 없죠.
1: 정말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는 이유가 저희 삶에 대한 가치, 또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작게나마 조금 더 나누고 보여주고, 저도 이제 예로 그냥 교수가 됐다고 연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로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크죠.
0: 사실 음악으로 먹고 산다. 막 표현이 좀 약간 천박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음악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결국 귀결되는 건 이게 이제 내 밥벌이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 학생들에게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음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에게는 음악의 역할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좀 깊은 얘기긴 한데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1: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요. 처음부터 그게 사실 음악은 하나의 도구였고 아주 작지만 저의 가치 제가 사람으로서 하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가 세상에서

0: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화, 좋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솔직히 그게 약간 음악을 시작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음악이 멋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그런 것을 쫓았다면 아마 몇 년 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네. 저는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사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1: 그러니까 산다는 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0: 죽을 사람들을
1: 살리는
0: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면 뭐 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걸 믿거든요. 이 가치가 실현될 때 저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 뮤지션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 이제 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전혀 다른 결의 음악들을 만들고 이번에 또 나온 책 내용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아픔들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고 주변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음악들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계속하고 있을까?
0: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제가 제 음악을 통해서나 뭐 저의 삶을 통해서나 꾸준히 이렇게 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화도 나고 또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 짜증도 나고 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음악을 통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그런 저의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치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 자체가 아무래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다 관객이고
1: 그렇죠.
0: 음악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1: 경향성을 띄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 살아계시는 걸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0: 네, 그러니까 제 음악은 전혀 그 티가 안 나거든요. 전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결국엔.
1: 뭐 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우선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찾아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또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0: 네. 네. 앨범은 6월 1일 날 전 세계에 발매가 됐고 한국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들으실 수 있는데 언어의 감옥 치시면 나오고요. 곡들을 되게 잘 나왔어요. 곡들이 잘 나왔고 한국에 있는 재즈 뮤지션들이랑 그 작업을 했고 언어의 감옥.kr 그 사이트에 가시면 네. 이제 그게 대한 어떤 그런 줄거리도 다 보실 수 있고 내년 8월 20일부터 22일 좀 많이 남긴 했는데
1: 네.
0: 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제가 공연을 해요. 그 뮤지컬을 이제 올리는 거죠.
1: 뮤지컬이구나.
0: 네, 뮤지컬.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 배우 캐스팅 이제 하는 진행 중이라서 기도 제목은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작품을 사랑하고 꼭 그 교회를 안 다니셔도 상관없으니 좋은 분들이 만나서 좋은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1: 네, 본인의 이야기를 또 다뤄야 되는 배우니까 좋은 분을 만나야겠죠.
0: 네, 저의 그 어린 30대 초반의 모습을 이제 네. 나타내시는 분이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1: 근데 그런 분을 찾기가 쉽나요?
0: 아, 어려워요. 너무 잘생기셨고 기본적으로 키가 180이 넘으시니까 아니다.
1: 그러네.
0: 전 좀 찌질해야 되는데.
1: 근데 지금은 별로 찌질해 보이지 않아요. 네. 워낙 독특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뿐이지. 아무튼 우리 교수님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 사실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분이 한 그동안의 그 활동들을 다 나누기는 좀 담아내기가 좀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귀하고 용기 있는 저는 용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책을 그 낸 내용들 이미 세상에 나와

0: 같지만 그런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어의 감옥 찾아봐 주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한 곡 더 듣고 네.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좀 올렸으면 좋겠을까요?
1: 이 요번 앨범 중에 예, 예. 그 제 딸에 대한 곡이 있어요.
0: 네.
1: 딸이 16살인데 16년 된 곡인데 저희 어머니가 딸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둘이 만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으로 지은 곡이라 되게 예쁘고 아주 발랄한 재즈 곡인데 그 곡이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올리비아 초록이를 만나다.
0: 올리비아 초록이를 만나다. 설행수 교수님의 그 언어의 감옥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곡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인터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함께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의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힘찬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동방현주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이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를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올해 참음인데요. 아, 나는 좀 오래 참는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왜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오래 잘 참으시는 분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나 좀 무서운 주사를 맞을 때 그것을 꾹 참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아픈데 그거를 오래 참으면서 앓는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 못해 좀 와 존경하기까지 하는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날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 으뜸인 것이 또 오래 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래 삶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그치만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 제 삶에서 오래 참으며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유료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보내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래 참는 거는 사랑이죠. 질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로 함께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재앙을, 이 죄를 피할 길이 없었겠죠.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어진 이 삶, 또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 이웃을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끼며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그리고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인내로 이뤄가고자 최선을 다하신 별그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빠르게 성숙하고 좋은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자기 공부에 관심을 보이거나 성적이 향상되기도 합니다. 대개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일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칭찬 한마디가 아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처럼 당시의 관습과 정서로서는 손가락질과 정죄함이 더 어울리는 이들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칭찬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는 매일을 마주하지만 위로와 필요한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들에게 우리도 위로와 긍정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기분의 축복의 이름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신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우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서화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들려드릴게요.

예,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브나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여사 빨간약의 우리는 복이 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예라몰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7월도 벌써 하순에 접어들었네요. 어느덧 이제 무더위 땡볕 사이로 들어갈 이 시기쯤 되면 하루하루 참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지쳐 쓰러 있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더라도 포기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 일을 견뎌낼 힘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주님은 먼저 우리 앞서서 걷고 계세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분이 되시겠지요? 올해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또 새기고 따르고 본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했는데요. 주님을 더욱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왠지 실패를 덜할 것 같고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 같지요. 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야지만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어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에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AM 1188kHz 그리고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이렇게 저희 극동방송의 AM 두 채널을 통해서 북방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시는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눈이 떠지셨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북녘 성도들에게 중요한 외부의 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북녘 성도들 영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역도 좀 적어주시고 뭐 부산에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제주예요. 북한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대전입니다. 광주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간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대한민국의 날씨까지 함께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그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찾더라고. 야, 태연아.
2: 보니까
1: 저를 담당했던 그 상담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염없이 가더래요. 어디를 가는지, 그래, 이상하다고, 저 혹시 정신 돌아온 줄 알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이 소리 해야 되겠지. 숨이 더 멀리 찾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개운하게 암 이랬어요. 암인가 보다. 어딘가 보다. 가자 하면서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고, 선생님 막 놀랐는데, 저는, 야, 이제 뭐, 아무 수도 없는데, 맡기자 하고, 그랬었더니, 선생님 뭐라 저래요? 괜찮다고. 아니, 진단받고 나면 지금 당장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괜찮대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조선에는 썩고 병든 사유고, 의사들이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면 저를 실험 대상으로 옮기든가, 그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뭐 피를 뽑아서 없었다니. 그런 세뇌된 그런 게 있으니까, 야, 요 완전 나를 살살 이렇게 꼬여가지고, 꼬세가지고 실험 대상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 이제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왜 그러는가 하면서, 아,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책임지세요. 아, 자기 책임지고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한정개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 줬어요. 치료는 어쨌든 받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하러 갔죠. 가서 시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막 미술 꺾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세 명이 우르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돈 빌려주고 또 내 아프다니까 매내 왔구나 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 누워있는데. 아, 왜 그러지? 하고 소리. 어떻게 오시나 수고했어요. 하니까. 대번에 하는 소리. 야, 임마. 너 수다 돈 빚지고 가만 누워서 치료받을 자신이 자격이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라. 아, 그 소리 듣고 농진 않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 좀 괜찮으면 빚 갚을게요.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 다 그만한 암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로구나 하니까 확 뚜껑 열리더라고. 그래서 머리 빙빙빙 돌고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일어섰어요. 그래서 내 안 갚았다 했냐? 내가 돈 꺼달라 했냐? 아니, 성질 부릴 사람 누구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성질 부린다는 게, 말 바른 대로 내가 꺼달라 했냐? 너희들이 돈 줬지. 나는 그 돈이 필요 없고 돈 보내기도 싫었어. 너네 돈 줘가지고 나 빚지게 만들었지 않냐고 까꿀려 막 그래놨더니, 아, 이거 더 싸워봐. 돼서 탈북 싸우서는 아마 좀 개고기처럼 노니까, 야, 저기는 쇠고기니까 나 이제 개고기한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더라고요. 사람이 뚜껑 다 열리다는 정도 아니고, 괜히 한국 갔다고 막.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 괜히 왔다고 당장 죽고 푸더라고요.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저희 마누라는 빚 갚겠다고 서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가지 말할 때 갔어요. 유흥업소 다니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대로 또 타락에 빠져가지고 술나 뭐 그 상상만 해도 밤에 못 자겠더라고요.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지수로운데 가정 파탄이 그 기대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옥탑방에 갔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 다 까니까 나가래요. 방빼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리 야리빠치 죽자. 술을 두 박스 싸놓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서 밥은 한 톨도 안 먹고 술만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제가 여기 왜 왔죠? 아파트 관리원들이 집 보러 올라와 봤는데 이 완전 사람이 이제 시체에서 누워 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도 안 보일 때 하나님 하나님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맷돼 성계 탈북민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더니 어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서 밥 먹으러 가자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손잡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니까 속이 후두두두 떨리거든요. 너무 술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술 한 번만 좀 달라고.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진짜 사람을 살리자고 보니까 그래 술 한 잔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태연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나 하나님 믿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이고 그런가 하고 그때는 뭐 속도 안 좋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하나님이 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 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도 보내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길들여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도 울무보 달았어요. 세 번째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태연 그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제서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천사 같은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거 보기도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고 본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자고서는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다가 성경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천지를 창조한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 전에는 믿으면은커녕 뭐 찬양하고 노래도 제가 그래서 어제 무슨 젤로 연주나 하고 이렇게 했다 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내 영으로 영혼이 다 바쳐서 드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차츰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저하고 완전히 가까운 형제처럼 지내는 그 부산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벽기도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좀 대달라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알자면은 네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가 뭐예요? 네 잘못이부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래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히 살고픕니다. 무수가 이렇게 애도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네가 보고서니 하나님 난 믿겠으니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오 하고서니 마무리를 하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 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켜고 누워 자다가 어떻게 잠들었어요. 눈 딱 떠봤는데 네 시 반이에요. 근데 네 시 반 딱 됐는데 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먼저 드는 거예요. 자던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완전히 그 궁둥이를 뒤다 이렇게 올려놓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태연이 왔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한 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내맡던 생각 무슨 엄마한테 뭐 학교 안 가서 엄마한테 막 소목이 끌려가고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요거 그냥 담고 또 나오. 계속 하는데 아마 한 3, 40분은 회개가 절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제 머리로는 저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시켜줘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나 눈물을 어찌 흘리지 베개가 다 젖었어요, 지금. 상뚝하면서 정신이 딱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지금 얘기 다 했는가? 다 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저기 대현아 딱 이렇게 떨렁떨렁 그런 소리가 나를 탁 부르는 거예요. 소리.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 소리 딱 듣고 손을 쫙 듣고 머리가 쫙 올라가더라. 그다음부터 기도가 또 멈췄어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야 어쨌든 마무리부터 하자 하고 소리 예수님 이루 기도한다고 끊었어요. 그 누가 옆에서 말한 줄 알고 뭔고 뭐 TV고 무슨 다 찾아보니까나 그런 건 다 정상이에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한방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오늘 새벽 첫 기도인데 이런 소리 들었다 하니까나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가 봐라. 네 새벽 기도 첫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냐. 그게 뭐인가? 그 성령 받았대요. 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부터 보라. 너 성령 인간한 사람 못 받는데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하던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행동이 온짜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쳐다 안 봐요.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믿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서 쫙 오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지죠. 근데 제가 자꾸만 다니는 게 자꾸 웃으면 다니더래요. 태현 씨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웃기는가가 제가 아직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아 명기 무슨 좋은 일 있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물어봐요. 그 한두 사람 물어봐요. 보는 사람마다 아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네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저한테 했으며 더 그 신기하게 보여준 것보다도 내 마음도 바꿨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 도움 주시오 수고 주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딱 주시오 기도 하나만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교회에 같이 손잡고 갈 배우자로 저한테 좀 해주시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요구가 우리 마누라를 보내주셨어요. 같이 저처럼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태현 집사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신앙인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은 미국 뉴욕주가 전력과 수자원 부담을 이유로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이 2년 사이에 43%나 감소하면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 고용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거론하며 해외에서 군함을 구매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의 사도광산 전시와 해설에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대북 국가 비상사태 연장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와 내부 사상 통제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탈북민 대학생의 창업과 정착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스타트 하나가 공개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또 연합뉴스는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90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리투아니아에서 자발적인 군 입대 지원자가 4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한 데 그치며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 목표의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수출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경제를 떠받쳤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 투자

투자를 나타내는 고정자산 투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 역시 1992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 회복이 지연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공급망과 교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신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1년간 인허가 신청이 중단되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모두 보류됩니다. 뉴욕주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용수를 소비하면서 전기요금 상승과 수자원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지역사회의 에너지 환경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정보기술 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이 최근 2년 사이에 43%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직원 1,000명 이상인 국내 주요 상장 IT 기업 11곳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대 신입사원은 2023년 2,453명에서 지난해 1,387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SK텔레콤과 LG U+는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20대 직원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가 확산되면서 신입을 채용해 육성하기보다 즉시 업무가 가능한 경력직과 숙련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지 못하는 이른바 네버 스킬링 세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채용 지원보다 현장형 인턴십과 산학협력, 기업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증강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의 노후 함정을 신속히 교체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조선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문의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행정적 예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미양국은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 한국 조선소의 생산 역량을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함정을 더 빠르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 광산의 전시와 해설에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일부 전시를 개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와 해설을 보완하고 오는 2027년 말까지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도강사는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이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등재가 이뤄졌는데요. 그러나 이후 마련된 전시에서는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당시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에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됐다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등재 당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말 핵심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 강연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대응한 새로운 대외 원칙을 제시했다고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연회에는 북러 조약을 대외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제재와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 강조됐는데요. 또 중국과는 경제협력은 적극 추진하되 사상적 영향은 철저히 차단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대외 긴장 국면을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내부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무성은 강연회 직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 정세의 대응 학습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외에는 외교적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현실에 대한 긴장감도 감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대북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대학생의 창업과 사회 정착 과정을 담은 12부작 쇼폼 웹드라마 스타트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해 직장 적응기를 다룬 하나 상사의 후속작으로 탈북민 배우들이 직접 출연해 북한 말투와 생활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극중 탈북민 역할을 맡은 배우 차위성 씨는 자신도 어린 시절 출신을 숨기기 위해 강원도에서 왔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출신이 알려져 따돌림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금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누구보다 긍정하게도 했다며 탈북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북한 사람이 봐도 어색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투리와 표현 하나까지 탈북민 배우들과 함께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웹드라마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정착 과정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시사회에는 탈북민과 북한 관련 학과 학생 등 약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의 온 오프라인 매출은 약 90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약 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천국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상품점 매출도 14억 원에서 26억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전통 문양과 궁궐,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이 K컬처 확산과 함께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는 광화문 월대 서수상을 활용한 열쇠고리와 아리랑 손수건, 경복궁 경회로 응원봉, 궁궐 향수 등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얻었고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신규 문화상품도 선보이며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 자발적인 군 입대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리투아니아 군 입대 신청자는 8,1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700명은 가능한 한 빨리 입대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리투아니아는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인 2015년 다시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매년 4, 5천명이 9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국가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군 입대를 위해 학업을 미루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일군 기갑 여단을 상시에 주둔시키고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 6%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안보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대체로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철원과 춘천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7도, 철원 26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도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추풍령과 대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0: 오늘은 청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대전 31도, 세종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에 전남과 제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별다른 비 소식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와 고창 26도, 남원 25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고창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주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희천 20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9도, 평양과 진남포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장현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3도, 해주와 장현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과 장현 28도, 해주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고성, 평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고요. 북청은 오전에 한때, 무산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평강 22도, 무산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평강 25도, 무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 서부와 서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중부, 서해 남부, 남해 서부, 제주도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하중 여러분 가운데 탈북 과정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354 성도님께서 오늘도 새벽녘에 눈이 떠져서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의 때를 빨리 앞당겨주시고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살아낼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기도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 더 힘을 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 작가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간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사형장에서 총살 직전에 살아난 뒤 모든 삶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감사의 제목인지 깨달은 도스토옙스키는 간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준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 작가는 5년간의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에 걸린 날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매일 5가지 아침에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가 오늘도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루 더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 세 번째는 소설을 완성시킬 시간이 주어진 것. 네 번째는 하루 더 병과 싸울 의지를 주신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드시면서 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어떤 건가요? 혹시 감사인가요? 불평인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매일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차고 넘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감사와 사랑의 은혜를 채워주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새벽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를 구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에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찬양사역자 남은 씨의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요.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간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0: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

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찬양할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합니다.

4주의 보혈은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 하루하루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새로운 자매님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세요. 우리 고향인 함경북도에서도 북한 주민분들이 그리고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방송을 듣고 계신데 이곳에서의 정착 생활을 앞으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는 뭐 하셨어요, 집사님?
0: 네, 마침 그저 밤일을 들어가다 나니까.
1: 아, 직장을 다니시는군요.
0: 네, 직장을 다니세요.
1: 아니, 1년 차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직장을 구하셨어요?
0: 네, 그 나와서 그래서 한 달 조금 안 돼갖고 그저 다시 한원에 들어가서 그 여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1: 아, 그러셨구나.
0: 그 바로 그래서 두 달 넘어서 석 달 만에 바로 그 자격증을 따고. 와. 그다음에 인차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세인트 재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1: 우리 북한 분들이 요양보호사 하면은 이해를 좀 하실까요?
0: 아, 요양보호사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1: 요양이라는.
0: 북한에서는 전혀 네.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1: 요양 자체도 없는 단어죠?
0: 예, 예, 없어요.
1: 그러니까 뭔가 노후에 아니면 네, 네. 조금 어르신 그래서, 분들이 병이 있으신 분들이 네.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요양원이라고 해서 돌보아주는 병원 같은 데 가는데 거기서 보호해주는 간호 해주는.
0: 아, 그런 건 생각도 못 해요. 그런 건 저는 없어요. 들어도 못 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며느리나 그 자식들이 그래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고 저는 뭐 북한에서가 한 30년 거의 살았는데 아직 뭐 치매란 소리는 북한에서 들어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1: 그래도 그 노인분들이 노인 어르신 분들이 깜빡깜빡 하시는 그런 증상은 있었는데 치매라고 규정하진 않았던 아니, 거죠.
0: 깜빡깜빡한다는 그런 증상도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그 나이 때까지 오래 사시는 것 같지 않나 봐요.
1: 평균 수명 자체가 남과 북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0: 아마 그런가 봐요.
1: 여기서는 요양보호사가 그 돌봄을 받는 분들이 고용을 해서 직접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돈을 주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돈을

0: 그 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일하는 데서도 국가에서 네. 문제,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그 15%를 본인이 내고 아.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렇게 85%를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해줘서 이 어르신들이 거기 있는다니까 참으로 아 이건 정말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네. 이렇게 이 어르신들이
0: 맞아요.
1: 직접 여기서 이게 보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매일과 같이 진짜 아.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루 비록 야도 시간 이제 그 밤꿈을 설 때는 그래서 한 10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자기 부모들처럼 생각하고 대해주고 네. 그러니까 치매 환자라고는 하지만은 그 그래도 아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보는 게 쿵지감이 있고 어. 그다음에 아 나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 있다면 나도 이렇게 효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쉽게도 진짜 그날이 못 보고 가슴 좀 아프지만 그래서 그 저희 부모를 대신해서 나만 식구들이라 해도 다 자기 식구들처럼 여겨지고 보람인 것 같아요.
0: 너무 귀한 직업인 것 같아요.
1: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제가 막내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나 아.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0: 아 정말요?
1: 예, 여행보사 선생님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 어리고 네. 막내라고 어르신들도 아 제가 저를 알아봐요 하면 어르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0: 와.
1: 아 제가 누구지요 하면 어르신들이 막내가 왔어 너무나도 다정스럽고 아. 불러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0: 아.
1: 예. 제 가정 같은 쾌감이 있어요.
0: 근데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1: 네,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왜냐하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가끔 말법도 대어드리고
1: 네,
0: 식사 챙겨드리고
1: 네.
0: 산책도
1: 네, 네,
0: 같이 몇 번 나가고
1: 맞아요.
0: 정말
1: 아 비록 그 요양보호사 그 선생님 일이 흔치 네. 않아요. 이렇게 기저귀도 갈고 뭐 이렇게 와상 환자들을 이렇게 부축해서 모욕도 시키고 뭐 진짜 흔치 않고 힘 많이 들지만은
0: 네.
1: 그래도 보람 있는 직업 같아요.
0: 너무 대단한 일을 예, 하세요. 진짜.
1: 그래서 저는 원래 국정원 있을 때부터 나는 여행보호사를 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0: 들어오셔서 조사기관에 있을 때부터요.
1: 네네네. 조사기관부터 저는 나는 여행보호사를 할 때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나이 우리 나이 아직 60도 안 되는데 뭐 벌써부터 여행보호사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0: 보통은 노후에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1: 네. 나이가 아직 어린데 무슨 그렇게 아 기저귀를 가르는가나 다른 분들은 기저귀를 가르는 일이 힘들지 않은가 그러니까 네.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벌써부터 그 나이에 그 일을 하겠는가 그래도 한 60이 넘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은가 그렇지만 저 생각에는 어쩌든지 여행보호사 일을 하게 되면 궁지스럽고 저는 이 땅에 그 이 남한 땅에 친척이 없거든요
0: 네.
1: 친척 한 분도 없고 뭐 진짜 친구도 뭐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니까 그래도 여행보호사 하게 되면 다 제 가족 같고 친척 같고
0: 아,
1: 아 그러니까 나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 얘기가 통할 수도 있고
0: 네.
1: 지금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0: 그렇게 오시면서부터 바로 또 진로의 길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쭉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 정착 1년차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하고자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 자매님의 이야기 찬양 전에 만나봤죠. 이 주님의 사랑이 남과 북에 가득한 그날이,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먼저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그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참 자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외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픽픽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기 직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4: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0: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네, 고기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1: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0: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1: 아니죠. 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었죠.
0: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1: 네, 그때 듣지 못하게
0: 이후로 못 들으시고 네.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1: 네.
0: 외화벌이를 위해서.
1: 네.
0: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그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최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0: 네.
1: 영화도 볼 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0: 네. 또 다른 외국인이.
1: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0: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네.
0: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네,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0: 네.
1: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 때 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0: 네.
1: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0: 네.
1: 그때부터 이제 확 돌았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올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서 에이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0: 네.
1: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중고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그 결단의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의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네,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는데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UN 네. 이런 걸 찾아가지고

0: 유엔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아 변호사라는 걸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유엔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에,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유엔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1: 같이요.
0: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저기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뭐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엔에서 제공해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그때 탁 들어가니까 그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이 뭐지? 그 성경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여기 뭐 안기부 작전에 속아서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 사람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 사람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 이런 말을 해주면서 아 그때 선교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아, 남미 수용소에서요.
0: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1: 네.
0: 예, 네, 부인을 하다가, 그 난민 수용소가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서, 차량이 한 4대 정도.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이제 쫙, 이제 포위가 이렇게 떨어서, 예,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타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위부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네, 언제든지 자결을 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똥을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양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두손딱 모으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이 할수 없는 얘기다. 인간이 할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다 탈려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이렇게 2층이 교회고 3층이 이렇게 살림을 하는 집이었는데 아 거기 가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 네.
0: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0: 근데
1: 5년 전이면
0: 맞아요.
1: 한창이잖아요.
0: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1: 네.
0: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1: 아.
0: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몇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한 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도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들어쓰고 구원하신 데는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제 기도의 힘이 그 여성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0: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네.
0: 아,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비가 많이 올 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1: 멈춰주시고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 땐 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0: 한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살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0: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만일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리는 단절입니다. 이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기도응답이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은 받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의 공력이 사라지고 상급이 사라진다고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담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죄를 범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뇌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악한 영들은 악한 마귀들은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우리들을 죄의 수렁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아선 성도님들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자백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

0: 기억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숫자는 하고 질문이 나오자 예수님이 손을 들고 정답을 맞히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 1년 전에 지었던 죄하고 문제가 나오자 예수님이 답을 못 맞추셨습니다. 저는 아는데, 나는 1년 전에 지은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죠. 기억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제가 회개했기에 예수님은 기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정답을 못 맞추셨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은 사람의 용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상황,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분리단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낙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주님을 낭만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아니 되죠. 분리하게 하는 것이 죄기에 분리단절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죄의 확신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주저앉지요. 저도 예비군 시절에 예비군복을 입으니까요, 아무데나 털썩털썩 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고급 드레스를 입거나 정장을 입으면 우리는 무엇이 묻을까 봐 조심조심하게 되고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 지으려 하지 않고, 사죄의 확신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사죄의 확신이 굳게 선 사람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옷으로 덧입습니다. 죄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죄와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사죄의 확신에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가 30에서 80mm로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6도, 대전과 대구, 여수, 포항이 25도, 춘천과 서울, 강릉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함흥이 22도, 신의주와 청진이 21도, 강계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 34도, 강릉과 광주가 32도, 대전과 목포, 제주가 31도, 부산과 여수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해산, 춘천,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 함흥이 27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죄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2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낮의 폭염이 저녁에도 영향을 주어 잠을 설치신다는 애로가 있음에도 이른 시간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으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말세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겠는가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도 기억하며 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아름다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무한히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21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의 찬양으로 경배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

0: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에스겔 28장 오늘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6장부터 28장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로는 그 고대의 아주 유명한 무역 도시 국가였죠. 페니키아에 위치한 이 페니키아라는 것은 이제 지중해 동부, 그러니까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이 연안의 도시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옛날에 이제 뭐 레바논, 시리아 이 지역으로까지 해서 가면 그쪽에 이제 해안 연안으로 아주 발달한 그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역사가 깊죠. 고대 근동부터 해서 십자군대는 이곳에 성체를 쌓기도 했고 여러 이제 역사들이 흘러나오는데 지금도 가면 아주 웅장한 성체들이 거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두로의

대한 이제 당대 최고의 무역 도시로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이 두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또 받아들입니다만, 사실 그거는 이제 이 예언의 일부가 되고요. 더 크게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 요거를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자는 한자로 하면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저축할 예, 담을 예,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금한다, 그러면 예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을 담아두는 것, 요거를 이제 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비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 요게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예언자의 역할은 자신의 능력과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역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벽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또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런 행위도 그 본질적으로는 예언의 행위이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선언합니다. 이전에 인자야. 자,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인자라는 표현. 이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아, 이런 연약한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말해라. 두로는 이 페니키아 최고의 무역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바로 이 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 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두로의 교만입니다. 자, 두로가 뭐라 그러냐? 내가 신이다.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고 전 세계의 무역품들이 두로를 통해 들어오고, 그리고 두로 왕을 높이니까 스스로 이게 뻑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내가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그러니까 이 바다 무역을, 해상 무역을 이 두로가 많이 하는데, 모든 전 세계의 배들이 이 두로를 통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들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세금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바다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신이 아니거늘, 얘기를 하죠. 자, 네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한계를 잘 아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붙드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참된 복은 죄인된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어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걸음의 출발은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제쳐두고 내가 신이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서 저축했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죠. 자, 이 두로 왕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왕국 제국을 지나면서도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 나중에 헬라 시대까지 끝까지 살아남았던 아주 유능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었죠. 자, 그렇게 유명한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나는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섬겼던 다리오 왕이나 벨사살 왕과 같은 이 왕들이 꿨던 꿈, 그걸 본인이 도저히 풀 수 없는데 항상 다니엘에게 가져오면 다 풀어줬죠. 자, 이런 다니엘보다 네가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부를 일구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통로는 지혜, 그 다음에 재물, 그리고 높은 자리.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교만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물이 늘어날 때, 그리고 나의 지위가 올라갈 때,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물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희한하게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더라도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니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자기가 하나님 같은 것처럼 했다는 거죠. 하나님 같은 채 했다. 그러자 7절에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자, 자기 힘으로 모든 나라가 복속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복속해 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더 이상 두지 않으시고 그동안 너희에게 복속해 보였던 여러 나라들의 강포한 자, 아주 세고 거친 자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내 영화를 치고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닷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지라. 아니, 내가 저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신이다. 2절에 내가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그런데 그 신의 자리, 바다의 자리에 빠져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경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그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죠. 너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대적들이 와서 너에게 칼을 겨루는데도 내가 신이다 이러겠느냐라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해야죠. 죽거든요. 그러면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그럽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향해 갖고 계신 심판의 마음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라 얘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말해라 그러죠. 자, 슬픈 노래를 짓는다. 자, 슬픈 노래,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냐?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자, 하나님께서 두로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말은 앞으로 이런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라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의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자 여러분 도장,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를 찍는 분명한 이 표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자의 위임을 받아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완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자기 걸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청지기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붙들어주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죠.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또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그룹, 그죠? 14절에 너는 그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러죠? 이 그룹이라는 건 캐룹.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지혜롭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자, 여러분, 이 두로 왕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으실 때는 지으신 분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죠. 자,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완전해 보였는데, 결국은 불의가 드러났다고 그러시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16절에 내 무역,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강포가 가득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맘대로 권력을 더 휘두르고 돈을 더 쌓아두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중간에 보면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두로를 향해서 너 범죄하고 너의 교만과 완악함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너무 이게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고 싶습니다. 너무 잘 나가도요 하나님 버리기 쉽습니다. 또 너무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심지어는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지셨어요. 근데 아름답게 지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 과도하게 영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거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두로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결국은 18절 내가 무엇이 많습니까? 죄가 많고, 그 다음 무역이 불의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두로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다 너로 말미암아 놀랄 거다. 왜? 그렇게 아름답고 강하고 부귀했던 두로가 쫄딱 망했거든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 아니, 두로처럼 잘 나가던 이들이 두로처럼 추해지고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교만을 결국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야 되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임을

0: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데 이 복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복, 내 마음을 흔들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받던 시각부터 줄곧 심판만 예언해야 했던 에스겔의 생애가 문득 묵상이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었지만 에스겔의 입에서는 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죠. 두로에 대한 심판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거대한 왕국의 통치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 같은 자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살 줄 알았겠지만 어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죄로 결국 완전한 몰락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로 왕의 죽음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하는 에스겔의 사명이 오늘은 더욱 눈물겹게 느껴집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무역이 많은 곳에 강포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의 무질서를 지켜보시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오늘도 결코 잊지 않기를 다짐하는 아침, 7월 21일 화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샬롬.

0: 이환동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초대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는 괜찮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 바로 그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했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단단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믿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참 무너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공허했고 말씀을 읽어도 가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겉돌고 다 메말라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모든 사역이 끝나고 가을이었는데요. 교회 불을 끄고 혼자 남은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자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놨던 그 감정이 무너져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은혜가 제 마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힘이 쏟았어요. 그날 이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제는 정말 힘있게 자신있게 이렇게 목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도 다시 세우는 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께 돌아갔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없이 삶의 마음이 텅 비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나쁜 행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공허함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우리는 종종 좀더 잘하면, 인생이 안정되면, 죄가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합니다. 구원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 또는 새로운 출발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을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한 문장씩 기도하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니, 큰 소리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부터 제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지금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위협에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오늘 내 영혼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0: 교통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열등감은 우리에게 가면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바로 그런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 앞에 바나바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기쁨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사람을 우연히 이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진실한 헌신과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된 헌신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산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를 드렸다라고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려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만들어낸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나는 부족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숨겨야 한다. 다른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된 믿음을 매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된 이미지보다가 오히려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정직보다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척, 행복한 척, 기쁜 척,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면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화려한 헌신보다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커 보이는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고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따라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비교를 따라 살았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시선들에 묶이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복음은 우리를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내 있는 모습

0: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족해도 진실한 사람,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가면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눈물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는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잠시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비교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열등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내 삶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릎은 어떻게 보면 패배의 자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권한을 돌려드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주님이 도우신 것처럼 도우면,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면,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얻은 보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큰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쉽고 재미있고 잘 풀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세문안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감사가 자라는 밭.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각 창고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절망과 아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이 창고를 들락날락하며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질투의 씨앗과 절망의 씨앗, 아픔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사탄이 뿌린 씨앗대로 곧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더욱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을에서는 어떤 씨앗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와 아픔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단단히 화가 나서 도대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닌 태도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씨앗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의 간교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가꾸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신 은택을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매일 주님께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빌라테 프레이즈의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지나가고, 테너 김관동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병식 원로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좋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한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은혜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항상 감사, 감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해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다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잠시 잠깐 고난을 허용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을 주셔요?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배부르면 하나님 별로 안 찾습니다. 오늘날 모두 사람들이 살만하고 배가 부르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쩌면 배가 고파야 배고플 때 전도 잘 됐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라고. 이거 참 이상해. 잘 살면 더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밖에서 재미나게 놀 때는 엄마 아빠를 찾지 않습니다. 한방 쥐어 터져야 엄마 아빠 울고 집을 찾아오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을 때에 그걸 그냥 지나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어떤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이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고난의 의미가 있어야 깨달아야 우리 고난을 보람되게 잘 이기고 또 앞길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실패 또 불행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을 위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어떤 때는 병도 주셔요. 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인자도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십니까? 아,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지.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 낙심하면 그 믿는 사람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쇠가 더 강합니까? 어떤 쇠가 튼튼하고 더 귀하게 쓰입니까? 철공서에서 불 속에 달궈가지고 쇠뭉치로 많이 많이 두들겨 맞은 쇠, 그것이 강철로 귀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냥 무쇠는 그 속에 동공이 많아서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공을 메꾸기 위해서는 두들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공을 망치로 두들겨야 단단한 강철이 되어서 귀한 것에 여러 곳에 잘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이 맞고 쥐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거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크게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연단시키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잠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연단하십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웃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30장 11절로 12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왜 그러신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하시고 시험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아이고 이건 못하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또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늘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때 겸손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축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오색실로 자수를 놓는 자수판 그 뒷면을 보면 얽히고 설키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앞면에서는 아름다운 글과 아름다운 그림이 수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다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을 볼 때에 글씨가 따로 다르죠? 내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그러면 여러분 참되고 교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아멘. 그냥 말로만 아니라 그런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먼저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을 하셨대. 예정에 대해서 별 여러분 흥미가 없죠. 나는 이 예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정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력 좋을 때에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력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외우세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좋아요. 한 사람에게만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장 29절 3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미리 예정을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을까? 우리 머리로는 예정은 도무지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오묘하고 오묘한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정하셨다니까요. 그냥 믿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된 것도 아닙니다. 어제 오늘 된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에, 무슨 말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예정을 하셨다. 따져 묻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으로 오묘한 말씀이죠.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예배서 1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또 달리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안정성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 어?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냐? 딱 한 가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다 지나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돌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빨리 갈란지 몰라. 예수 믿고 은혜 생활을 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목적도 모르고 살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예배서서 2장 8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믿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면 그것도 감사한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그걸 못 느끼면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어떤 권세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취급받을 때도 없잖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래요.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승리의 쾌가를 바울사도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절망의 폭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가장 감동적인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흥분이 돼요. 감사해요.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말씀이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천여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48주년을 맞이한 우리 여천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이 날마다 날마다 넘치고 넘치고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저 가르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0: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박병식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지역번호 061-684-1991번 여천제일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요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님께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길이 더 빠를까? 아니면 저 길이 더 이익이 될까?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인생의 나침반을 보여줍니다. 바로 시온산 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대요. 묵묵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대요. 때로는 그 길이 거친 광야 같고 때로는 칠흑 같은 터널 같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란 그 고백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양의 편에 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 편에 서고자 몸부림을 친다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14장의 말씀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름길로 가세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어린 양의 뒤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최대한의 열정을 내는 삶. 그것이 맨 마지막 시온산에서 우리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겠죠. 오늘 복된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어린 양의 편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기프티드의 찬양인데 나는 보기 원하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 가사에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결한 백성,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 오늘 그분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아침에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무엇으로 미혹하던 성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곳이 그 주님의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한 우리들의 마땅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에요 우리의 생각과 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먼저 걸어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정말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맞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의 길일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볼 때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결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첫 찬양을 힘있게 나눴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링크를 받으시면 우리 10명 이상에게 전송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 지부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텐데요. 백의질 사모님과 함께 짱짱 성경 암송 보면서 또 암송하고 오늘 우리 방송가족도 한 분을 직접 만나보잖아요. 저는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고 어떤 분이 우리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시지? 그리고 라디오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꼭 직접 한번 뵙고 또 암송도 하고 안부도 묻고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거죠? 응원합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은희 권사님, 서로 사랑하라, 배종주, 이상래, 한복춘, 인천 성남동의 빛과 진리교회, 할렐루야. 주승철, 윤경자, 배유정, 오세훈, 그리고 김세호, 이선아, 부의 안장님, 우리 임용필님 찾아오셨고요.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의 편에 섭시다. 우리 이 찬송을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편에 선다는 것 거룩 거룩 거룩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아이젠 60밴드의 우리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눌게요. 거룩 거룩 거룩 같이 합시다.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구별된 어린 양의 편 네, 그 서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심습니다. 우리 말씀에 또 도움이 우리 문예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저 지금요.
1: 네.
0: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댓글을 누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1: 네.
0: 참 은혜가 돼요. 우리 아이디 김인혜님이 출근해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야, 일찍 나왔는데 이런 기쁨이 있네요 라고 하시는데 야,
1: 우와.
0: 정말 네. 와, 기쁘신 거죠. 정말 기쁘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기쁩니다.
1: 예, 저도 기쁩니다.
0: 네. 우리 예정 PD님 요즘에 네. 뭐 기쁜 일 없으셔요?
1: 어제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딱 생각난
0: 예.
1: 어제의 일인데요. 어제 아이한테 그 영상으로 성경 만화를 좀 보여줬어요. 보여주고서는 저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 봐봐 봐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오실 거라고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라 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그래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야. 어제도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 보이는 라디오 지금 보시는 서정희 권사님이 이거 화면을 보고 네. 성경의 장면이 생각난대요. 아. 뒷 배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네. 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1: 초록초록하고 아, 그 느낌. 푸르르는 모습을 좋아요, 보니까 다들 좋아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여러분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보이는 라디오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하시면 참 좋아요. 남기시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기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죠?
1: 네,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0: 네.
1: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심습니다. 우리 예정 PD님은 이 댓글을 절대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재희 네. 문 PD님.

0: 자꾸 예뻐져요.
1: 아까부터 그 댓글만 보입니다.
0: 네, 아, 새로 네. 통했군요.
1: 아유, 정말
0: 네.
1: 감사드리고요.
0: 고윤희, 네. 이기영, 김미선님 잘 들어오셨고요. 우리 박금자님 새벽기도 마치고 상쾌한 아침 집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에 동참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복주님 얼른 들어오세요. 박지혜님 구독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선한 영향력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한종심, 박지혜, 영희, 우리 백은주 원사님도 비가 오는 날이지만 좋은 아침으로 상쾌한 하루를 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시면 그 안에도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말씀 심는 교회를 담임은 아니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우리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응원합니다. 사모님 이 무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2: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 교회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작 10개월 만에 지금 교회 장소가 구해져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0: 이야.
2: 뭐 무더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기쁨을 맛볼 것 같습니다.
1: 아, 할렐루야.
0: 네. 제가 이게 네. 갑자기 또 내가 연결을 해드리고 싶다.
1: 어떤 연결인가요?
0: 이번 주에 제가 네. 한 교회를 갔다 왔어요.
1: 네.
0: 월성교회인데 아, 이 공간이
1: 네.
0: 이런 거예요. 공간이 본당이 45평이래요.
1: 네.
0: 근데 제가 본당을 갔어요.
1: 네.
0: 너무 아름다운 거. 제가 이제까지 뭐 여러 교회 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제가 한 뭐
1: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도 아름다운 어떤
0: 그냥 좋아.
1: 네.
0: 갔는데 뭐라고 설명할 때 사진 찍어 올려 사진 찍었는데 너무 좋아요.
1: 들어가는 순간 그 느낌이 있죠.
0: 그 45평밖에 안 되는데 그 공간이 한 80평, 100평 같대.
1: 와.
0: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마음이 네. 아, 우리도 사모님이 또 이렇게 인테리어 뭐 하시겠지만 우리 또 하여튼 그렇다는 네. 아마 이렇게 연결해주고
1: 교회 들어가자마자 아니,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0: 그래서 그 교회에 네. 수많은 교회 목사님 또 찾아가요. 왜냐하면 큰 교회 리모델링하는 데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아. 거기는 작은 교회의 대표주자야.
1: 좀 많은 분들이 좀 배우고 싶어서
0: 하여튼 여러분도 네. 궁금하실 거예요. 갑자기 제가 3000포로 빠졌는데 하여튼 우리 사모님 우리
1: 돌아오셔야 합니다.
0: 말씀 심는 교회 저희도 부흥을 위해 저는 당연히 기도하겠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또 공사 현장에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모님. 교회 이렇게 탁 리모델링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이제 그 할 때
1: 네.
0: 막 상상하면서 하잖아요. 색깔도 막 그 어떤 색깔이 그리 않습니까, 사모님? 어떻습니까?
2: 네. 네. 아, 뭐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수는 없더라고요.
0: 아,
2: 하지만
0: 그렇죠.
2: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각자의 또 도움과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말씀 심는 교회에 필요한 상황들을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0: 아멘.
2: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아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사모님.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암송하고 싶은데요. 어떤 말씀을 네. 암송하면 좋을까요?
2: 이 말씀은요. 저희 남편과 제가 같이 이동을 하다가 멋진 하늘을 볼 때마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씀이거든요.
0: 우와.
2: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0: 좋습니다.
2: 한번 읊조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 말씀입니다.
1: 아멘.
0: 구름만 보면 네.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건 무조건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은 네. 제가 볼 때 매우 매우 여러분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 하루에 한 100번은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하늘을 네. 보고 뭐 여러분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또 여름 휴가 시즌에 어디를 가든 딱 이렇게 하늘만 보면은 바로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모님?
2: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고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마음에 새겨 보고요. 구호 외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구호 힘차게 외쳐볼게요. 성경
0: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방송 과정 여러분과 스튜디오에서 세 번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0: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 자, 우리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할게요.
0: 자, 세 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0: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0: 궁창이

0: 시작.
1: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잘하고 계십니다. 10편 19편 1절 말씀이고요. 전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세 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박수. 와. 여러분, 아멘. 우리가요 정말 하늘을 바라볼 때 정말 이 고백을 계속 이렇게 읊조려 보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모님.
2: 네, 이렇게 자연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득하잖아요.
0: 예.
2: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예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0: 아멘.
2: 그래서 우리가 푸른 하늘도 또 흐린 하늘도 별이 가득한 하늘도 우리가 뭔가를 바라봤을 때 그냥 예쁘다 멋지다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입술에서 자동반사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0: 아멘.
2: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바라보는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아멘.
2: 그래서 오늘 어디에 가시든 날씨가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말든 우리의 입술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 아멘.
0: 그래요. 오늘 아침이 여러분 어떤 아침을 맞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또 비가 오니까 아유 비가 내리네 할 수도 있고요. 비가 오니까 별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날씨가 맑든 비가 내리든 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비가 올 수도 있고 아주 쾌청할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읊조리고 한번 고백해 보시면 사모님 그냥 저는 오늘 이 방송이 그냥 뭐 이렇게 해치워내는 말씀 암송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 암송된 구절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정말 기적같은 방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2: 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말씀을 붙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읊조리셔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암송하고 인사드릴까요?
2: 네,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0: 시작!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아멘!
0: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지금 열심히 또 건축 중이신 리모델링 중이신 우리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찬양 흐르는 동안 잠시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각 지역마다 또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7시 20분 기준으로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기상 상황을

0: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곳에 계신 분들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인해 통행이 자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또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과 같은 위험 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또 농사와 관련된 작업 중일 때 또 배수로 정비 등에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예정 PD님, 저희가 네. 잠시 후에 외우실 분 연결할 텐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1: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보는 즐거움, 보는 기쁨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정말 우리 청취자세요. 방송 듣고 계신 분이세요.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0: 자,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 아, 참 좋습니다. 우리 고후 517 아이디 여기 삼척은요 해가 쨍쨍합니다. 전미란님 여기는 빗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빗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일어나기가 싫으셨대요.
1: 전국적으로 곳곳이 날씨가 다르다 보니까 또 이런 야. 감상을 또 다양한 감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아이디 윰0821님 아버지와 출근길 라디오를 항상 듣습니다. 아버지께서는요 이 시간을 항상 기다리시네요. 함께 따라하며 은혜 받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1: 네.
0: 아이디 정인수님 날씨는 흐리지만 하늘을 생각하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 할렐루야.
0: 예정 피디님 오늘 네. 보이는 라디오 우리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특별히 애청자 한 분을 또 만날 거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의 인생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0: 이분이 오늘 처음 봤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시고 극동방송을 좋아하시고 뭐 세상에서 뭐 극동방송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분 너무 극동만 사랑하시고
1: 이분만의 사연이 또 있으시고
0: 좋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극동방송의 또 애청자신데요. 우리 잠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우와.
1: 뭔가
0: 뒤에 뭐 책이 많고요.
1: 예술가의 느낌이 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0: 지금 느낌은 네. 거의 이제 우리 화가.
1: 화가. 네. 화가. 여러분 지금 보셔야 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0: 우리 집사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는 남양주 별내에 살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극동 방송은 한 2년 정도 듣고 있습니다.
0: 이야, 박수. 아니 저 우리 얼굴 뵈면은 이 네. 인자한 외모에 네. 극동방송 한 20년 정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반전이

0: 아니 있어요.
1: 들으신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2: 아, 네네.
1: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2: 아, 제가 그 2년 전에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우울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틀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 우울할 때.
2: 네. 그래서 되게 막 심장도 너무 힘들고 했었는데 극동방송 들으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0: 이야. 이건 정말 또 새로운.
1: 아, 이게요. 제가 저는 이제 반려견을 키우진 않거든요. 그런데 반려견을 정말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이 상실감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2: 저도 처음에는 막 개, 강아지 때문에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처음 키워봤어요. 조금 일찍 죽었어요, 애기가. 근데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막 다리가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 이해하겠는 거잖아요.
1: 그 마음의 아픔이 막 느껴졌구나.
2: 너무 심하게
0: 사랑하는 이렇게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을
2: 같이 있던 거를 같이 못 잊는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 아니 그런데 예정 PD님 그 네. 고통 중에
0: 극동방송을
1: 그 천사 같은 교인이나 너무 궁금한데
0: 그러니까
1: 그 교인 이름이 누구세요? 이름 좀 한번 자랑해 주세요. 누구세요?
2: 저희 그 같은 순이신데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 아, 그럴 수 있어요.
0: 극동방송 전도사로 그냥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0: 지부장님.
1: 내가 왜 이름을 냈지?
0: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댓글
1: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2: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이야, 그러면은 순복음 노원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2: 네네.
1: 와, 순복음 노원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집사님.
2: 저는 순복음교회는 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자랑인 것 같아요. 요즘도 8시, 저녁 8시에 기도회를 계속 하거든요. 저녁에 교회에서.
1: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하나요? 아닌가?
2: 그냥 8시에.
1: 8시 기도회요. 열흘 하는데.
2: 8시 기도회를 계속해요.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가 항상 열려있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지금 목소리도 예정 PD님
0: 예술가 같으신 네, 지금 댓글로도 다들 너무 우아하세요. 어머 막
1: 아쉬워요. 지금 근데 암송을 일단 해야 돼. 지금 거의 이 정도 인터뷰하면 암송한 게 다 있게 되거든요. 자, 시편
0: 19편
1: 1절 말씀 하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 섬기시는 이정현 집사님 우리 순복음 노원교회를 대표하는 거고요. 지금 노원교회 식구들이 지금 이 방송 듣고 있고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2: 네. 자,
1: 암송 완료하시면 설렁탕 선물 기분 좋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준비 시작.
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1: 아멘. 이야 잘하신다.
0: 원래 이렇게 사실 좀 힐끗 보시기도 하시는데 이야. 오늘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암송 성공하셨습니다.
1: 아 좋아요. 우리 이정현 집사님 극동방송 네. 들으시면서
2: 네.
1: 어떤 은혜가 있으셨어요? 아까도 이제 그 우울증이 좀 치료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정말 네. 좀 가장 좀 이렇게 들을 때. 좀 그러면 네. 우리 집사님도 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2: 일단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배우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게 되고
1: 예.
2: 그다음 밤이 안 오니까 밤에 새벽에 듣잖아요. 그때 북한 분들 소식이랑 이렇게 나누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막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저한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북한 성도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극동방송에서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1: 야 새벽에 극동방송 네.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새벽에 도대체 어떻게 방송에 나오는가 생각보다 이게 북한 위주의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죠?
2: 네,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 이게 막 이렇게 받는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 시간을 내어 주시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2: 너무 훌륭한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1: 여러분 한번 새벽 4시에 한번 꼭 한번 들어.

0: 주세요.
1: 봤습니다.
0: 한번 들어보시면
1: FEBC 새벽 예배부터 해서
0: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 네. 동시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들으면 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한국 방송 좀 다른데 네. 송 PD님 기존의 방송과 다른데 다르죠. 네. 찬송도 천천한 찬송. 네. 그다음 멘트도 네. 천천히 읽어드리고. 네. 그다음에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정현 집사님이 그 방송에 이렇게 또 은혜를 받으시고. 자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기도 제목 네.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현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 있어요?
2: 저희 가족들을 다 교회로 인도하긴 했는데 남동생하고 조카가 이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랑 여동생은 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예. 모두는 잘 믿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오랫동안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있었는데 제가 그 극동방송 기도회도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냈었는데 10년 만에 제가 하던 필드에서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일하자고. 근데 제가 이제 카운트 오파를 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연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직장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연락은 언제 올 예정이에요? 연락이?
2: 그냥 폴란드 회사인데 제가 그 지사를 하고 싶은데 그 사장님이 그걸 잘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받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 폴란드.
2: 유럽 선교.
0: 저 홀란드만 알아가지고 죄송합니다.
1: 아, 유럽 선교를 꿈꾸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대요.
2: 네. 오스트리아 쪽 회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10년 넘었는데 비슷한 업종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랑 연락이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10년도 지난 일이고 저 처음 딱 연락 왔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읽어만 보고 답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0: 아니 근데 정인 집사님 어떤 일을 하셔요?
2: 저는 물리학과 나와가지고요. 반도체 측정기 이런 거예요.
0: 반도체?
1: 반도체.
0: 여기까지
1: 하겠습니다.
0: 네. 요즘 우리 반도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또.
1: 그럼 이제 여기서 집사님께서는 언어도 된다는 이런 또 여러 가지를 또 추측해 볼 수 있는데.
0: 폴란드 말도 잘하시는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영어라.
0: 영어로.
2: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어요.
0: 이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와. 범상치가 않아요. 지금 뒤에 책들이 보니까 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네.
1: 좋은 소식이 조만간 곧 일어날 것 같습니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네. 오늘 우리 이정현 집사님 이렇게 또 얼굴 뵈니까 그래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들이 사회의 곳곳마다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입니다. 야, 지금 누가 옥수수 지금
1: 저도
0: 수확하셨어요.
1: 그 사연 보고 김도영님
0: 저하고 똑같은 마음 좀 보내달라고 죄송합니다.
1: 참 잘했지 못했다.
0: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민혜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유튜브 링크 오프닝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3: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재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비 소식이 이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챙겨야 할 것, 또 신경 써야 할 것들도 참 많죠. 우산도 챙겨야 되고 또 차 막힐 거 생각해서 빨리 움직여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비에 대한 찬양으로 은혜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7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7편 8절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아멘.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작은 생명 하나까지 살피시고 또 친히 비를 준비하신다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도 돌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할 때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너머에서는 우리를 살릴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그 때를 보고 계십니다. 비 오는 날에는 우산과 함께 이 믿음도 꼭 잘 챙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오늘 첫곡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 여기 가사에 별들의 수를 세시고 또 이름을 붙이셨도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참 놀랍지 않나요? 시편 147편 4절의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아멘. 우리 이제 공기 좋은 데 가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별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셀수 없이 많은 걸알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별은 정말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수를 아실 뿐 아니라 그것 하나하나에 이름대로 이름을 붙여 부르신다고 하셔요. 그저 별 하나, 별 둘, 이렇게 번호를 붙여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붙이셨다는 게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그 존재를 기억하고 특별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이 수많은 별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고 우리의 작은 신음과 아픔을 놓치실 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 우리는요, 결코 여럿 중 하나가 아닙니다. 별마다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

여러분께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우주를 품으실 만큼 위대하시면서도 한 사람의 상처에 손을 내미실 만큼 가까우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오늘도 마음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공인현 라이브 워십이었고요. 또 그의 생각 김수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또 느껴보게 되는 그런 찬양이었죠.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말씀과 또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게 엄청 큰 감동으로 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2451번님이요. 비가 오는 때 장마철이면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주셨어요. 그래요. 또 비 오는 날에 이렇게 더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셔서 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이번 주 내내 비가 오는 날이더라도 먹구름과 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마음 잘 먹어보겠다고 주셨어요. 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비 오는 날 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우신 분들은요. 네, 근데 이게 은혜의 단비라고 비유하기가 좀 죄송스러울 만큼 네, 너무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치유로 네,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별마다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지켜주시길 기도해요. 7814번님 아멘입니다. 네.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고심하며 지으셨겠어요? 그죠? 한두 명 아이들 이름 짓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별들의 그 수를 다 아시고요. 그 이름을 다 붙이신다고 하니까 야 정말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 보면 우리 정말 와 대단하다. 오 진짜 신기하다 이러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능력을 또 보게 됩니다. 아, 비는 참 너무 많이 와도 걱정, 또 너무 적게 와도 걱정이지만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적절한 비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9027번님 할렐루야 맞습니다. 샬롬 하영PD님 저는 성남 영도교회의 강경희 집사예요. 아들을 통해서 종종 이 방송 같이 듣고 있는데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무릎이랑 허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극동방송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생각나실 때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라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전향 신청해 주셨어요. 2949번님 반갑습니다. 3775번님 비가 와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3663번님 원박이 신청합니다. 오랜만이네요.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7584번님께도 특별히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동안 힘든 이 출퇴근길 극동방송으로 버티고 이겨냈다고 인사를 주셨는데 그래요. 그간 애쓰셨고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하시느라 애쓰셨고 뭐든지 끝이 있으면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퇴사를 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구름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뒤에 적당한 때에 적절한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를 준비하시고 별들의 수효를 세시며 그 하나하나 이름대로 부르시는 위대하고도 섬세한 하나님을 오늘 같이 묵상하며 또 찬양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도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형편을 모르실 리 없겠죠. 우리 삶에 지금은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너머에서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오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님 덕분에 힘나는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의 시간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여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말씀 제목 이 여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상한 장마와 무더위, 폭염 속에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집에서 어떤 집은 에어컨 때문에 싸움이 난대요. 옥신각신 실랑이가 벌어진대요. 아빠는 전기세 많이 나온다. 25도로 맞춰라. 25도 맞습니까? 24도? 적정 온도가? 에? 아, 26도예요? 아, 그렇구나. 26도 너무 더운데. 아무튼 아이들은 아빠 너무 더워 땀나 18도로 낮춰주세요. 엄마는 둘 사이에서 선풍기 틀면 되지. 그러면서 말립니다. 어느 집은 에어컨 리모컨 하나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냉전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또 이열치열이라고 해서 요즘에 삼계탕집 앞에 땀 벌벌 흘리면서 줄을 서 있는 모습들 보셨을 거예요. 삼계탕 드셨어요? 여러분만 잡수지 마시고 저 돈 좀 사주세요. 또 냉면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대요. 더우니까 냉면 그뿐이겠어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냉커피, 아이스크림, 빙수 먹겠다고 카페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자리가 없대요. 여기저기 이디안 커피도 자리가 없어.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빙수가 유럽에 지금 유행을 타고 있대요. 우리나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유럽 사람들은 죽어도 따뜻한 커피잖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인기를 탄대요. 우리 한국 영향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더위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근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더워서 새벽기도 못 가겠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휴가라서 다음 주일에 갈게요. 목사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성경 읽기 힘들어요. 온갖 핑계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우니까 짜증나니까. 이상하게 여름만 되면 우리 신앙에도 냉방병처럼 무기력이 찾아와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몸이 더위와 씨름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슬그머니 무장해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놔버려. 놔버려. 이처럼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더위 때문에, 여름 때문에. 더위와 피로와 짜증이라고 하는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그건 바로 나태함과 게으름과 안일함과 영적 해이라고 하는 영혼의 싸움인 것입니다. 지금 육의 싸움을 하고 있고요. 또 영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 육의 싸움에 지신 분들이 계셔. 눈을 닫고 계시네.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싸움에는 에어컨이며 선풍기며 부채며 빙수며 아이스크림이며 커피며 냉면으로 열심히 대비하면서

두 번째 싸움, 이 영의 싸움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더위와 씨름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요. 지금 유럽은 대폭염이 왔어요. 이건 다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마 기간인데 비가 온다 그랬는데 안 맞아. 그 어제는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그냥 물폭탄이 쏟아졌어요. 희한해요. 같은 좁은 이 땅덩어리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육의 씨름은 다 하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할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은 바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여름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또 막 힘든 이 계절을 어떻게 영적으로 뜨겁게 그러나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에베소서, 빌립보, 에베소서, 서머나 그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골로새 지역에. 당시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고 비하하고 천사 숭배와 금욕적인 규례와 신비한 지식을 뒤섞어 놓은 거짓 교훈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이미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선포해주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바로 그분, 우리를 살리신 그분, 그분을 믿기 위해 따르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삶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승리해야 할지 오늘 바울의 두 가지 승리의 비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기를, 삶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니, 말도 해야죠. 위의 것도 찾으라. 그렇죠.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 예? 여러분, 이것은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 시선의 싸움이에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2절에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절, 2절 공통적인 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더위 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해집니다. 눈앞에 편안함으로, 눈앞에 시원함으로 향합니다. 당장의 시원함, 당장의 휴식, 당장의 즐거움,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덥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이 밀려나고 덥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기도가 밀려나고 덥다는 이유로 예배가 밀려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에 완전히 시선을 빼앗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속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땅의 것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배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은 점점 쇠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1924년도에 있었던 파리올림픽 이야기입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육상선수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에릭 리델, 저 사람이 에릭 리델이에요. 무슨 선수? 육상선수. 이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주 종목이 뭐라고요? 100m 선수예요. 근데 그 경기가 주일에 있었어요. 국가적 영광과 개인의 영광 메달이 눈앞에 있었지만 에릭 리델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하는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릭 리델은 익숙하지 않은 400m에 자기 주 종목은 100m인데 400m 종목에 출전해서 세계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보세요. 나는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다. 훗날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0m 주 종목이었으니까. 주일에 하니까 안 합니다. 나 안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에릭 리델은 그 후 촉망받던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불의 전차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불의 전차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델은 그 촉망받던 육상선수의 길을 뒤로하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로 헌신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다가 그 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에릭 리델이 세상의 박수 대신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소에 에릭 리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장 트랙 위에서도 그 험한 포로 수용소의 철조망 안에서도 에릭 리델의 시선은 한결같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름 힘들죠? 덥고 짜증나죠? 땀 삐질삐질 나고 막 짜증 섞인 말이 나오고 그러나 이 여름 더위에 지쳐서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지금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위의 것인지 아니면은 땅의 것인지를 스스로 물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워서 기도가 힘들다면, 더워서 말씀 읽기가 힘들다면 짧게라도 기도의 습관과 말씀 묵상을 실천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에 이 여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정체성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정체성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이 여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봅시다.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열 가지예요. 이게 다 옛사람의 옷입니다. 옛사람의 옷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자, 이 열 가지 목록의 앞부분은 5절서 7절에 보니까 은밀한 인간의 욕망에 관한 것이고요. 뒷부분에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람의 말과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더위로 짜증나고 예민하고 정말 힘들고 그런 계절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날카로운 짜증 섞인 말 한마디로 옛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말 한마디 막 더우니까 그냥 막 입에서 그냥 안 좋은 소리가 막 쏟아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가족에게도 성도에게도 친구에게도 더워서 그랬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단지 참으라가 아니라 벗어버리라. 버려버리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아예 다른 존재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결단을 가지라는 겁니다. 1907년 1월에 저 평양 땅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1907년 1월이면 얼마나 춥겠어요. 평양이니까. 그 겨울 동안 장대현 교회에서는 사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보름쯤 되었을 때 1월 14일 저녁 성도들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던 중에 이제 다음 날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가 그날 밤 자리에서 일어나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로 입을 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직전에 자신에게 맡긴 돈 100원을 돈 100원 그때 당시는 엄청난 큰 돈이겠죠. 1907년이니까. 돈 100원을 친구가 죽으면서 맡겨놓았는데 우리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맡겨놓았는데 그것을 몰래 그냥 입을 닦아버렸어요. 그 가로챈 사실을 그날 밤 장대현 교회에 모여있던 600여 명의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시작으로 그 자리에 있던 선교사와 성도들이 하나 둘 일어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성도들을 향한 편견과 교만을 회개했고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을 회개했습니다. 그날 그 예배당 안에서는 양만과 상민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신분과 차별의 벽을 넘어서 한자리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을 넘어서 전국으로 번져나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는 이 사건을 한국의 오순절이다. 평양 대
부흥

0: 운동이라고 부르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 것. 특별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정직한 죄의 고백 한마디에서부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여름 더위 속에서 짜증과 날카로운 말이 쉽게 나올 때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요, 새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결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짓는 그 표정 하나에서부터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영적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더위와의 싸움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지금 영적 싸움에는 손을 놓고 있지 않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내 시선은 지금 저 위의 것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는 옛사람의 옷을 입은 채로 지금 여름을 나고 있는지, 아니면 새사람의 옷을 입고 이 여름을 살아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봅시다. 에릭 리델의 시선도, 그리고 1907년 저 평양 땅 장대현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위의 것을 향한 시선을 지켜냈고 옛사람을 벗어내는 작은 결단을 반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복이 쌓여서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름이 아무리 뜨겁고 지치고 짜증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존재가 아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 육의 싸움, 몸의 싸움에서만 아니라 영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선을 위의 것에 고정하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순종이 모이면 이 무더운 여름을 가장 시원하고 뜨거운 영적 계절로 바꾸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미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름아 물러가라, 짜증아 물러가라, 더위야 물러가라, 폭염아 물러가라. 나는 이번 여름에 영적으로 승리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여름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무더운 여름에 맞섭니다. 사랑이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연차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나이별로요. 매주일, 수요일,